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사.
1: 오늘도 샬롬.
0: 목사님, 선거철이 되면 다들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꽁꽁 숨기면서도 남들은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대놓고 묻기는 곤란하니까 은근슬쩍 유도질문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떠보는 건 선거철의 흔한 풍경인 것 같습니다.
0: 네, 어떤 색깔 옷을 입었는지도 유심히 관찰하기도 하고요. 다들 다른 사람의 결심을 알아내려는 호기심이 가득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밀선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약속이죠.
0: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꼭 아이들을 데리고 투표소를 간다고 해요. 학교에서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라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달달 외우게 하는 것보다 부모와 함께 투표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만큼 좋은 민주주의 교육이 없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죠. 교과서에 갇힌 글자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산교육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0: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이들과 함께 투표소에 가서 나라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아마 아이들은 그 모습을 두고 자랑스러워하면서 훗날 자신들도 기도로 투표하는 준비하는 참된 국민으로 자라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참으로 귀한 통찰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담긴 투표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자 또 애국이겠지요.
0: 네. 이번 선거에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투표소를 향하시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로 한 표를 행사하는 참된 어른의 본을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삭교회 남수호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0: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송정미 사모의 곡 오늘 아침 시원하게 출발해봤습니다. 오늘 선거 전일인데요. 아마 우리 방송 가족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누구로 할까라고 마지막 마무리 또 기도와 마음의 다짐들을 하고 계실 건데요. 중요한 건 이 국민의 권리 한 표를 꼭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1: 네, 맞습니다. 내일 꼭 현장으로 나가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0: 네, 꼭 국민의 권리 이 한 표를 행사하시는 것. 아유, 누군가는 하겠지. 내가 아니어서 하겠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또 일정 보시더라도 가장 먼저 투표소를 방문하시고 네, 그리고 투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내일 아침 7시 투표소 현장 표정 담아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7시 라이브를 통해서 투표소 현장의 표정 여러분들도 극동방송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남수호 목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고요. 목사님과도 공부를 하니까 전 또 기대가 더 되더라고요, 목사님.
1: 저도 기대됩니다.
0: 예, 오늘은 또 어떤 책을 또 일목요연하게 저희들 머릿속에 쏙 넣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만,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 그렇다면 순서에 따라 이제 신약성경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연이어 세 권째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은 어떤 책일지 문제 주시죠.
1: 네, 이 서신의 전반부는요 신약성경 가운데에서 기독론을 가장 심오하게 설명하고 있는 교리의 부분입니다. 후반부에는 간추린 윤리광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 생활로부터 가정과 가족, 또 직장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이 서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를 위태롭게 하는 이 지역에 발생한 이단들의 또 개입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서신 속에 그 이단들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이 있었고요. 또 할례와 전통에 의한 유대인 유대주의들의 또 어떤 접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욕주의와 또 헬라 철학의 혼합적인 그 교육 사상들이 아마 이 지역 교회 가운데에 또 파고 들어왔는데 바울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서신입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네, 어렵습니다. 1번 콜록콜록, 2번 골로새서.
0: 깜짝 놀랐어요.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 어렵네요, 여러분.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1번 콜록콜록, 2번은
1: 골로새서입니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샵 0933, 우물정 0933, 오늘 아침 함께 공부할 책 이름 남겨주시고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창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0: 오늘 이 비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 네,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오늘 2일부터 6월 5일 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글피까지 대체로 흐리고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비가 오니까 제가 또 이 곡 여러분께 선곡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불러드리는 가곡 하나 준비했고요. 작곡가 박지윤이 곡을 쓰고 너무나 잘 알려진 시인이죠.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이 곡 조수미 씨 음성으로 드리려 합니다. 콜록콜록이 기침소리잖아요. 코로나 때 인러브라고 하는 앨범이 발매가 됐었어요. 네. 조수미 씨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또 위로하고자 했던 앨범 중에 수록된 곡입니다. 조수미 씨가 불러드리는 가곡 흔들리며 피는 꽃 오늘 빗속에서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함께 공부할 책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흔들리며 피는 꽃 조수미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요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1: 네.
0: 어쩌면 그건 좀 무책임하게 좀 당위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도종환 시인의 이 싯기로 불러주는 이 노래는 이 빗속에서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사실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옥중서 시인의 사도바울이야말로 이런 인생을 살아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랍비로 살았더라면 그가 어떻게 보면 주변에 또 인정도 받고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며 살았을 텐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의 삶 또 그리고 그는 결국 옥중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데 옥중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또 이 책 가운데에서 서신 가운데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옥중 서신 이 책을 남수호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 공부할 책은요?
1: 이번 골로새서입니다.
0: 와, 네. 이제 세 번째 옥중서신 골로새서를 함께 공부하게 됐는데요. 이 세 권의 옥중서신이 이렇게 나란히 배열이 돼 있어서 공부하면서 집중이 좀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 투옥이 되네요. 그렇죠?
1: 네. 1차 투옥됐다가요. 가택연금으로 투옥됐다가 한번 풀려나죠. 풀려나서 또 복음을 전거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투옥되어지는데 두 번째 투옥되어질 때 바울은 본인이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에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디모데 후서이며 또 디모데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의 유언 같은 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배워왔는데요. 첫 번째 수감기 AD 60년에서 63년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이 네로치아의 박해 당시에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고 64년에서 68년경 그러니까 앞에 수감된 당시에는 가택연금 상태였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곤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0: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처형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경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쓸 즈음에는 진짜 지하 감옥에 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완연하게 이제 죽음의 냄새가 자기 앞에 딱 다가왔을 때 기록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당시에는 또 사실상 혼자 지냈고 누가만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로마 감옥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쓰여진 책들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두 번째에 갇혔을 때는 1차 때 변론했던 그 동역자들조차도 바울 곁을 다 떠나고 누가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은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요. 의의 면류관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로 이 순교의 상황을 아마 영광 중에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살펴볼 골로새서 앞에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분량 자체는 4장의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다면서요?
1: 네,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와 3분의 1의 단어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구성도 어느 정도 닮아져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이렇게 세운 개척교회가 아니고

0: 이고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들어왔던 이단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기록해야 될 아마 그런 필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0: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집중해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1: 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잘 정리된 책이 서신이 이제 로마서로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이 맞는데 짧은 서신이지만 이 두 절 또 두 장, 특별히 한 장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책이 아마 골로새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0: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골로새서를 함께 집중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아침 인사 보내주고 계시네요. 4032님이 오늘 아침 정말 재밌는 문자메시지 보내주셨어요.
1: 저는 기호 0번 예수님께 투표합니다. 영원한 통치자 주님 사랑합니다.
0: 예, 기호 0번 예수님께 투표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래도 내일 투표소는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남목사님 족구왕이시거든요. 말씀 나눔도 일타 강사님처럼 잘 가르쳐주시네요. 이삭교회 화이팅 하셨어요. 목사님, 뭐 족구왕의 일타 강사까지
1: 아닙니다.
0: 예, 아마 우리 방송 강좌 여러분들도 아마 끄덕끄덕하실 거예요. 남수호 목사님 오시면은 정말 조목조목 빠지는 것 없이 아주 소소한 작은 디테일들까지도 잘 챙겨서 머릿속에 싹 넣어주시고 계십니다. 일타 강사 너무 멋진 표현인데요. 5843님입니다.
1: 벌써 51일 차입니다. 남수호 목사님 강의 골로새에서 출석합니다. 두기고 같은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흐린 날씨지만 비 소식은 없네요. 대전입니다.
0: 66권 중에서 벌써 51일 차 왔다고 우리 5843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신약성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가 66권을 하루에 한 권씩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43님 오늘 아침 51일 차라고 알람해 주셨는데요. 진짜 진짜 이제 신약성경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0191님은요.
1: 샬롬, 성경 퀴즈 정답 1번 골로새에서 출석합니다. 라마 나역 같이.
0: 네, 1602님입니다.
1: 샬롬 목사님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아침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독립 유공자 집안인 남수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0: 아, 목사님 팬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니 독립 유공자 집안인 남수 목사님 화이팅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1: 아, 제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두 분이 부자로 독립운동하셔서. 아, 두 분이 독립유공자이셔가지고.
0: 와, 그렇군요, 목사님. 진짜 네. 그래서 우리 1602님의 말씀이 맞군요. 지금 뭐 목사님 오늘 일타 강사, 족구왕, 독립유공자까지 지금 다 등장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집안에 이 독립운동을 해주신 어른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참 뿌듯하세요, 그죠?
1: 네, 평생에 큰 자긍심이고 또 제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0: 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독립유공자 집안의 남서 목사님과 오늘 방송하고 있는데 오늘 이삭교회 교우님들이 너무너무 목사님께 지금 비 오는 날 파이팅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8749님입니다.
1: 예, 꾸득한 날씨에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샬롬 차피디님 남목사님 이 아침 풍성한 밝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함께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1: 양혁수 목사님 같은데요.
0: 아, 양혁승 목사님이시군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양 목사님 꼭 이렇게 남 목사님 방송 듣고 오시더라고요.
1: 감사합니다.
0: 한 말씀 하시죠.
1: 사랑합니다.
0: 내일 양혁승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수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찬양 듣고 와서 골로새서는 어떤 책인가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골로새서와 관련된 또 여러분들의 나눔 묵상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으시면 얼마든지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함께하시고요. 찬양 듣고 와서 골로새서 개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오버 보컬입니다. 박현수가 불러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0: 목사님, 골로새서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겠죠.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보면은 동쪽으로 한 160km, 아주 먼 거리에 있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마 사역을 했을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에 위치되어져 있는데요. 한때 중요한 또 상업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인근에 아마 여러분 귀에 익숙한 도시들이 있죠. 라오디게아와 또 히에라폴리에 연접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에바브라가 로마에서 바울을 방문하여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되어졌고요.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적 가르침의 위협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이 서신을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골로새서에 대해서 목사님이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아 그런데 목사님 그리스도는 도대체 뭐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1: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의 어떻게 보면 의미를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해 오면서 불려지게 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에 보면은 메시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메시아는 메시아흐라고 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의미인 그리스토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글로 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한문으로 번역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의미로의 또 변천이기도 합니다.
0: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이 메시아라는 단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완전히 같은 뜻이네요. 그죠?
1: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0: 기름 부음 받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
1: 구약에서는 특별히 기름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로 목적으로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에 가장 순결한 기름을 부으셔서 임명하셨는데요. 그 직분들이 또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예언자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왕, 또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 직분, 기름 부은 삼중직을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행하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는 이 이름, 이 호칭은 어쩌면 정말 완벽한 의미를 담고 있겠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로도 알려져 있고요. 예수아라도 알려져 있죠.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골로새서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 조명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벌써 이 이단들이 출발을 하고 있었네요.
1: 네,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죠. 이제 금욕주의도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들도 들어와 있었고 천사 숭배도 들어와져 있었고요. 또 철학적인 사변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내린 정답이 있었죠?
1: 네. 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들의 불신, 잘못된 가르침 속에 바울은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모든 만물의 시작, 과정, 결과, 그 모든 것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 철학적 사변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골로새서 총 4장 중에 첫 2장, 1장과 2장은 성경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론 구절이다. 이렇게 손꼽히지 않습니까,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니,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지신 바 되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선물로 믿음을 받은 자, 또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신비조차도 골로새서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은 몇 장입니까?
0: 1장의 내용입니다.
1: 네. 그중에서도 아주아주 중요하다고 앞서 목사님 언급해 주신 골로새서 1장과 2장 중에서 오늘은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사도 바울이 명확히 밝히고 있는 이 본문 오늘 함께 읽고 같이 큐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올 텐데요. 여러분 성경 준비하셨다가 제가 라이브로 저도 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소리 내서 같이 읽으시라고 저도 라이브로 읽고 여러분들 소리 내서 읽으시고요. 성경 펼쳐놓고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 가기 활짝 열고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와서 골로새서 1장 함께 읽고 계속해서 큐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성경 낭독 골로새서 1장 13절로 29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19절까지 내용인데요. 13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은 참 이렇게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었어요.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들의 장차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의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건져낸 바 되어졌고요. 결국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미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곳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하게 옮겨질 것이 결정되어지고 예정되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14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나타내셨다는 것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속성 또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부를 보여주는 통로로서 오신 것인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성경의 오류였죠.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요.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존재, 모든 피조물까지도 창조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창조의 과정도 예수님이시고 창조의 목적도 예수님이시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19절 이하로 보면은 화목,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서의 화평과 골로새서의 화평은 조금 결이 달라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화평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수평적 관계에서의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던 담.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수직적인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20절에 만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만의 화목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골로새서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희생은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을 이루셔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셨을 때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망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요. 바울은 이런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는 이러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 인트로 할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 서신은 여러분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가 유대교 안에서 랍비로 대접받으면서 어쩌면 평안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그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낸 것이고요. 지금도 그는 감옥에서 있는데 그 감옥에서 받는 괴로움조차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교회 일꾼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경륜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맡은 일, 직분은 여러분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필요로 세운 것도 아니고 더 큰 범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제 내용인데요. 2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풀어주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밀은 누구냐 그러면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것, 신적 수동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감추어져 오셨고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하는 것도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서 그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가운데에 짧은 시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정리해보면은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네, 이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론을 가장 명확히 드러낸다고 하는 골로새서 오늘 1장, 2장 그 중에서도 1장을 남소 목사님께서 아주 깊이 해설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셔야 믿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청취자 여러분들 또 교회를 떠나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이들, 여러분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입니다. 내일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서두르셔서 또 투표소 나가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 7시 극동방송에서도 투표소 현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샬롬, 내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생생하게 성경 이야기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도 라디오 키시고 이어지는 성경 이야기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이사교회 남수호 목사였습니다.
0: 차임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평강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혜원 권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아파서 휴직 중에 있고요. 이렇게 텔레마케터 전화 상담을 하고 있어요.

0: 부도 나고서는 한 1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친정아버지 회사 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인사관리랑 그런 관리 쪽으로 하다가 IMF 때 이제 부도 나면서 좀 많이 힘들었죠, 그때.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신혜원 권사님을 만납니다. 권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전화상담, 이렇게 보람이 있습니다.
0: 네, 저는 이렇게 텔레마케터 일은 이제 내가 하는 것만큼 수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자영업 기질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돈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공부 가르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러면 전화로 또 인사하고 이럴 때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 보험 전문 상담원이었어요.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신혜원 권사님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셨을까요?
0: 지금 이제 한 47년 된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야학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개척을 할 때 그래서 북경 지역이 공단 지역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개척하실 때 목사님이 그때는 교회 다니기 전인데 야학을 권유를 받아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야학 멤버 해가지고 시작하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가 이제 불교였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예전에는 한 저희 제가 67살인데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 뭐 식품점 이런 게 이제 한 군데 정도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자녀는 많고 힘드니까 그냥 교회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1: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고난 가운데 부르시지요. 그래서 고난은 가장 된 축복이기도 합니다. 신혜원 권사님, 부도의 아픔 속에 주님을 만나고 극동방송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동생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0: 저한테 항상 그 믿음의 동역자가 제가 쌍둥이인데요. 쌍둥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동생이 사업 잘 나갈 때는 저한테 극동방송도 들어보라고 권유를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때는 이제 제가 일에만 이제 몰입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도가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동생이 무조건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기도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강대상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1: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혜원 권사님은 전파 선교사의 사명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0: 2010년도부터 제가 전파 선교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구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중보기도단에 제 기도를 넣으면은 응답을 받는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가족 전체가 그냥 전파 선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들고 지금 상황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선교하기도 힘든데 제가 후원함으로써 세계 전 방방곡곡에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의지가 있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재은아, 진주야. 불어 났을 때 너희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입질 중이었을 때 중산 고3일 텐데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엄마 우리는 가족이 떨어지지 않고 살잖아 하면서 이루어진 말이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0: 버틸 수 있어서 잘 자라줘서 고맙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한솔아, 이모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암수술 받으면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오히려 그 사랑이 교만해질까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모든 청취자분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족들, 저를 아는 모든 지인분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특히 쌍둥이 동생 혜산아, 너는 내 인생의 반쪽이야. 신앙으로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수술에서 항암치료 받는 기간 내내 나를 위해 퇴근하고 와서 케어해주고 가는 거 너무 감사해. 모든 어려움을 너와 함께 있기에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해.
1: 참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심혜원 권사님의 목소리 편지였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지금 암 진단, 폐암 진단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거든요. 기간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1월달 수술하고 지금 항암 치료하고 이런 게 정말 급박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여서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 어떻게 이렇게까지 빨리빨리 진행이 됐지? 그런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소망의 기도에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응답으로 더 이렇게 수술하면서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고 지금 항암치료 받아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저희 큰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그 큰딸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매달 올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다시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신랑하고.
1: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그대로 신혜원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가족 구원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들께 전파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나눕니다.
0: 전파 선교랑 또 극동방송의 중보 기도는 정말 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매번 느끼지만 이번에 폐암 수술하면서 이 3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 극동방송 사랑의 기도, 중보의 기도 힘을 크게 힘입어 지금도 이제 항암 치료 중에도 그렇게 부작용 없이 잘 받고 있어요. 전파 선교사 많이 많이 후원해 주세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 신혜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의 간증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피어지고 구원하시는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을 직접 함께하게 하신 것은 모든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전도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구별되기보단 비슷하게 살아가는 제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과, 복음을 전했는데 저의 부족한 삶을 보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까 걱정도 됐기에 오랫동안 미뤄왔었지만,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평소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서 영접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예상과 달리 복음의 말씀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반응하며 기쁘게 영접하는 동료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중한 사람과 재회하는 듯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해 전부터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부모님께 갈 때마다 얘기하신다고 복음을 듣고

0: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1: 완벽하게 준비가 돼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채우시고 서툰 걸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어쩌면 상대는 이미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를 포기하지 말고 결단합시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직장 동료를 전도한 이창우 청년이었습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가족 여러분께 건강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강동환 원장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강동환입니다. 신부 체온을 높이면 면역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건데요. 그러나 온탕과 사우나 어떤 게 더 온열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일본 호텔에 가시면 방이 무척 좁죠. 목욕탕은 더 좁습니다. 하지만 일본 호텔 목욕탕에는 항상 욕조가 있습니다. 한국의 욕조보다 좀 길이가 짧아도 깊어서 온몸을 담글 수가 있죠. 이런 작은 차이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 오리건 대학교 바우만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연구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우나와 온탕 모두 뜨거운 열로 몸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 연구는 둘 사이에 중요한 생리학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온탕, 그리고 전통 사우나, 그리고 원적외선 사우나, 이 세 개가 신부 체온, 그리고 심혈관 반응, 면역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20명의 건강한 성인 남녀, 평균 24세죠.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45분간 열에 노출시킨 후에 신체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연구 결과 온탕 신부 체온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물이 공기보다 열 전도율이 24배 높기 때문에 온탕에 있으면 열 전달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 속에서는 땀을 통한 열 발산이 어려워 체온 상승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심박출량 역시 온탕에 있을 때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뜻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면역 반응인데요. 온탕에서만이 인터루킨 6, 그러니까 IL-6입니다. 이 면역을 담당하고 있죠. 이 수치와 자연 살해세포, 즉 NK-cell, 그리고 세포독성 T세포의 수를 높였습니다. 이는 운동이 만성염증을 줄이는 것과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반면 전통 사우나와 원적외선 사우나는 이러한 염증 및 면역 반응을 거의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온탕이 신부 체온을 높여서 이런 면역학적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욕조를 없애고 샤워 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건강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욕조의 필요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욕조는 조금 이렇게 일본 욕조보다 커서 물을 채워서 목욕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욕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좁고 깊다. 그래서 물을 채워도 조금 손실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중요하지만 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온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오랜만에 대중탕에 들러서 온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민. 시편 90편 1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아침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6월의 첫

0: 화요일 소망의 기도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한사랑교회 윤현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해서 가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0: 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0: 아멘.
1: 내일이 우리 지방선거들하고요. 아마 또 이미 투표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일 투표하실 텐데 우리가 일꾼을 뽑는 건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표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0: 아멘.
1: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요.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 되기를 사모 하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대통령과 또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여러 공직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경제인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내일 또 선거를 통해서 세워질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길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뒷예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7087번님. 친정엄마가 82살이신데요. 숨이 너무 차고 배가 불러와서 동네 내과에서 CT를 찍었는데 비장이 비대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둔 상태이고요. 심각한 병이 아니고 약을 드시고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학병원 예약일도 빨리 당겨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목사님.
1: 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고 힘들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또 비장이 비대해졌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는데 네.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병명을 아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네. 대학병원 잘 예약하셨고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또 정확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요 아플 때에 병원도 가고 또 약도 드시고 의사도 만나고 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병원 가셔야 돼요. 약도 드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0: 아멘.
1: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순조로운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또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7087님 친정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
1: 숨이 네. 너무 차고 배가 너무 불러와서 이렇게 CT 촬영을 했더니 비장이 비대해져서 또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또 대학병원에 예약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확한 진단과 또 정확한 치료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친정어머님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함 주시고 그래서 심각한 병이 아니라 간단하게 치료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치료

0: 과정 속에서 순조롭게 또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7087번님 친정어머님 연락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1511번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 동시간대에 학교폭력 피해자 자녀가 가해자로 되어서 교육청 마지막 진술만을 남겨뒀다고 기도를 부탁드렸는데요. 오늘 오후 교육청 진술날입니다. 자녀의 아픈 마음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어서 이 상황까지 온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그렇지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진술하러 가려고 합니다. 주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셨습니다.
0: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마음이 아프겠다 생각이 듭니다.
1: 자제분도 예. 일이다 보니까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자녀의 일이고 또 자녀가 또 학교에서 또 피해로 네. 또 피해를 당했는데 도리어 가해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임을 믿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시고 가장 좋은 구원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고 학교 생활 속에서 또 모든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 학교의 모든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 기쁜 시간,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교육청 진술하는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
0: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어서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육청 진술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부모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그의 원통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너무나도 아파서 입술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무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우리 5111님 이 가정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원통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실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셨 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와 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손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특별히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예수 잘 믿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서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실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실 줄 믿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한사랑교회 윤현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드립니다. 이번에는 응답 사연을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AI 디지털 배움터 강사를 최종 합격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학습하는 모든 분들과 보조 강사님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교육 시간이 되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예, 올려주셨습니다.
0: 예, 축하합니다. 예, 디지털 배움터 네, 강사로
1: 감사합니다.
0: 예, 이렇게 합격이 되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0: 또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 그 대상자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감당하시고 이 우리 강사님 통해서 배움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길을 얻고 또 비전의 꿈을 꾸고 그래서 내일의 미래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인정케 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AI 디지털 배움터의 강사로 최종 합격되어서 이래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 아멘.
0: 좋은 선생님 되게 하시고 좋은 또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학습을 받는 많은 사람들, 또 함께 수고하는 여러 강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 또 보람된 시간, 저들의 인생이 바뀌고 달라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강사님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준비하며 기도로서 강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3923번님입니다. 포항의 저희 교회 목사님은 건빵으로 1년 365일 혹한에도 폭염에도 아랑곳 않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전도 하고 계시는데요.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서 건빵 구매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복음 전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0: 귀한 목사님이시네요.
1: 네.
0: 예, 저희 교회도 전도를 하는데 건빵으로 해요. 그런데
1: 네.
0: 이 목사님 365일 쉬지 않고 뭐 혹한에도 혹폭염에도 쉬지 않고 빠짐없이 이렇게 전도하신다 그러니까 참 귀하다라는
1: 아멘.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강건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정의 은혜도 다해 주셔서 전도할 때에 끊이지 않도록 또 그 도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3923님 포항의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방 전도하며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한이나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 전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만나며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그들의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재정적으로 금방 구매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일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손에 물고기도 마리 보리떡 다섯 개만 주 손에 주어져도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이 목사님에게, 이 선도 현장에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전도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목사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 함께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기뻐하시고 꼭 기억하실 줄 믿고요. 또 곧 부흥케 되리라고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 가족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한사랑교회 윤현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9700번님이신데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직장, 주의 은혜로 요새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어제부터 제게 맡기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최고의 수업을 하기를, 그리고 맡기신 모든 이들에게 선하고 강력한 주님의 영향력만 끼치길, 일생 말과 일에 실수가 없기를,

0: 생명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잘 받아 누리고 잘 지키고 관리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곳으로만 잘 흘려보내길 하고 아주 조목조목 예쁜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셨습니다.
1: 예,
0: 네.
1: 이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게참 필요해요.
0: 네.
1: 예, 우리 기도 제목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0: 아멘.
1: 하나님도 자세하게 응답하시고 은혜 주실 점 있습니다. 특별히
0: 아멘.
1: 예,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하고요. 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그 마음이 생각이 나요. 많이 준비했고 많이 기도했고 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 일이 또 기도 제목처럼 강력한 주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직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첫 마음, 이 첫사랑의 마음 이걸 잘 간직하면서 쓰임받는 모습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9700님 이렇게 귀한 직장을 주셔서 이렇게 또 강의하며 수업을 할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수업을 할수 있는 우리 선생님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게 하시고 또이 말을 통하여 이 강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른쪽 그늘 되어주시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체력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 주님 주신 모든 또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중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 될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배우는 학생들이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의 믿는 자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선생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우리 9700번님 기도 제목마다 모두 이루어지실 줄 믿고요. 축복의 통로로서 또 귀한 선생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실 줄 믿습니다. 축복드립니다. 8732번님입니다. 내년 4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전 이직의 기회가 와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하셨습니다.
1: 예, 아직 내년 4월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지만은 미리 축복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예,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결혼은 참 중요한 겁니다.
0: 아멘.
1: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결혼 전의 시간보다 결혼 이후의 시간이 훨씬 길고요. 또 지금까지는 혼자 있지만 이제는 같이 또 주님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10개월 정도의 남은 기간 동안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요 또 새로운 직장의 길을 또 열어주신다 하는데 이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0: 아멘.
1: 같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732님 내년 4월 결혼을 앞두고 주님 앞에 이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되는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주시는 가정 되기를 사모합니다. 또 새로운 직장에 기회가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0: 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기쁨의 가정, 하나님의 기쁨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이 직장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한사랑교회 윤현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함께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아멘. 내일은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인데요. 좋은 일꾼이 뽑힐 수 있도록 꼭 기도로 함께 소중한 투표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는 왠지 모르게 내 기도가 형식적이 된다고 그렇게 느끼거나 허공을 치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각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하지 않던 기도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평소 관계가 불편했던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한다면 글쎄요, 크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또 막상 기도를 한다고 해도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박사 과정 중에 그 오피스에서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학생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아내도 있고 어린 자녀도 있었습니다. 해서 그와 그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기도 편지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 학생과 한 번도 같은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입학 연도가 달라도 보통은 이제 박사 과정이 길기 때문에 한두 과목 정도는 이제 같이 듣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 학생하고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 전체 모임 때 안면 정도 트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학생과 관련된 그 이메일을 받고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지났던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 느꼈던 그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내용도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이메일을 다시 열어보았는데 첫날 느꼈던 그 학생을, 그 가족을 향해서 느꼈던 그 애틋한 감정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감정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심지어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이 없는 형제 자매일지라도 저절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열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한 채 긴급한 내 문제를 두고서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한다는 것이 그 어딘지 모르게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본 적도 없는 남의 나라, 그 남의 민족, 잘 알지도 못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보다는 그냥 소박하게 내 가족, 내 일을 위해서만이라도 성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이 오히려 정직해 보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보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만큼 중보 기도가 생생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그 고백 또한 저는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인사조차 나눈 적이 없는 선교사들, 잘 알지도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때로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좀 억지스럽고 형식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그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우리 기도의 폭이 너무 좁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전체를 통해서 발생했던 휘대의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해서는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목이 고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모세를 분명하게 구

0: 구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모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새로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를 단호히 사양합니다. 물론 자신도 백성들이 벌였던 그 광란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마 백성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부디 그리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아마 그 기도는 제 생각에는 짧은 기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모세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멸하시면은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됩니다. 그 근거를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버리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모세가 들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래전부터 그냥 당대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모세의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호소에 설득을 당하신 겁니다. 종종 이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은 그 분노를 주체를 하지 못하시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시는 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그 변덕스러운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 일인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런 분노조절 장애자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서 섬기기보다는 두려워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마치 그 뜻을 돌이키시는 듯한 장면들이 때때로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돌이키실 때입니다. 주저하시고 머뭇거리시고 마침내 돌이키십니다. 글쎄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인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좀 접어두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는 비정한 재판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정해주신 그런 심판의 룰이 있지만은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머뭇거리시고 때로는 유보하시고 또 때로는 당신의 뜻을 접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머뭇거림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장담하지 못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적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가 그 은혜의 수혜자라면은 그런 질문이 입에서 쏙 들어갈 겁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그 모세는 이제 십계명에 들린 그 두 돌판을 가지고 하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아래를 바라보니까 이제 밑이 잘 바라보는 그 장소까지 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있는 그 참담한 모습에

모세가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하는 더러운 짓으로 명목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춤을 추며 혼음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는 순간 모세의 진노가 격발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막았지만 직접 자신이 그 참상을 두 눈으로 보니까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세가 그 분노를 참지를 못합니다. 산 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모세와 백성들을 바라보며 서 있던 모세가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결국 양손에 들고 있던 그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손수 새겨주신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서 산산이 깨뜨려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정말이지 진절머리 나는 백성들입니다. 지상에서 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 모세였지만 진에 내려온 그는 극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타락해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망령된 행동을 저질렀는지 그동안 깊이 눌러두고 있던 그 모세의 분노가 마침내 폭발을 한 겁니다. 모세는 먼저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버리고 다시 그것을 빻아서 물에 타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의 그 참담한 기억을 몸에 새기려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레위 자손들만이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아직도 광란이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은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려라 명령합니다. 그들은 일사천리로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결국 그날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되었다고, 3천에 육박했습니다. 그날 잠이나 잤을까요? 이튿날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오르기 전에 모세는 정신을 차린 그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시 산으로 오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다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은밀히 말하면 모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책임이 있다면 아론이죠.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이 모든 일을 허용하게 만들었던 지도자 아론의 책임이 크잖아요. 그의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 그의 어정쩡한 태도가 이 엄청난 사달이 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두 손 두 발 싹싹 빌면서 죄를 회개해야 할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과 범죄한 백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할 관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빼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무지한 백성.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란 이렇게 백성들의 연약함까지도 마지막까지 자기 어깨로 버텨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중보 기도는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당위와 중보 기도의 위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중보의 자리에는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 자신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 없이는 그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타인의 그 아픔을 어깨에 짊어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도 보통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면 중보 기도는 누군가의 생명을 내 가슴에 품고 숨을 쉬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단순히 영적 호흡을 넘어서는 차원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신학자인 제가 종종 인용하는 디트리 본헤프 목사님, 그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훌륭한 책에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동생활에서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는 자리가 중보기도의 자리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동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는 자리가 중보기도의 자리다. 참 근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지체들 상호 간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살아가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중보 기도는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너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리고 타인의 아픔과 피로에는 쉽게 무관심해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조금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외우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다지도 이기적인 인간이 나랑 크게 상관이 없는 타인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시내산 모세가 섰던 바로 그 자리가 지금의 교회가 서야 할 자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모세가 한 일이 오늘 교회가 할 일이고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서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세상과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신약시대에는 그 역할이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제사장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제는 너희가 제사장이다, 그것도 부족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보기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이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우들이 서로 병낫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의 긴급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붙들어주는 것은,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기도 상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머니나 아버지의 기도 상자 안에 담겨 있었던 여러분을 향한 그 기도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 아주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늘 그 기도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저는 그 힘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 말에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을 하지 않건,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 생활, 기도의 힘이 우리 삶에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혹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 상자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상자의 능력과 그 상자 안에 담긴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 상자, 아버지의 기도 상자가 없다고요? 내가 예수 믿은 1세대라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진심으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첫 기도 상자를 여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의 기도 상자가 되어주십시오. 기도 상자의 1세대가 되신 여러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이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근사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은 너희 안에서,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교회는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서로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절대 어색하거나 생소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얼굴을 잘 몰라도 아픔을 당한 그 교우들의 소식을 들을 때 먼저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교회는 약하고 또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일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소명교회에서 보고 싶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소명교회에서 이런 중보 기도의

0: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침상에 있는 형제 자매가 우상이 늘려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중보 기도가 됩니다. 그 문제의 크기와 비교를 하면은 나의 중보 기도가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큰 파동을 불러일으켜 오듯이 우리의 작은 기도가 반드시 의미 있는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말에 진실로 공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잠시라도 중보 기도의 시간을 따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10분을 기도하신다면 좋아요. 그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해도 좋습니다. 1분이라도 타인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조금 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31-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2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통일 이후 세워질 북한 교회의 목판으로 꼽히는 국내 탈북민 교회의 주도권이 북한 출신 목회자에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시선교회가 발표한 2026 전국 탈북민 교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세워진 탈북민교회 102곳 중 77곳이 사역 중이며 이 가운데 북한 출신 목회자 비중이 7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예배당의 82%가 상가 임대이고 성인 기준 20명 이하가 모이는 교회가 60%에 달하며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자비량 사역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교통일한국협의회 대표 조기현 목사는 탈북민교회의 자립을 돕기 위해 150명에서 300명 규모의 중형교회가 탈북민교회를 7년 정도 책임지고 품는 인큐베이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불시선교회 대표 정현신 목사 역시 탈북민교회는 북한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며 통일 이후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지금부터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에 한국교회가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전문인 선교회가 전 세계 4개국에서 권역별 선교사 대회를 열고 과거 서류 보고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선교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기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선교회 측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과

0: 과테말라, 한국과 영국을 순회하며 북미와 중남미 등 4개 권역 선교사 9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선교회 임원들은 이번 대회에서 사역 성과보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선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는 4차례 모임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역이라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 대표는 이래 빠져 하나님과 이웃 선교사,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체된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사무총장 역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선교회가 되도록 자체 운영 방식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헌금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재정난이 커지는 시대에 관성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에 나선 교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 구조를 리빌딩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의 행정 사례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알지 못해 후원을 중단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막아야 할 것은 단순한 예산 절약을 넘어 성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청지기적 재정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는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 담임 목사의 사용 관여를 배제하고 국장 목사와 부장 장로가 전결 처리하도록 재정 권한을 분산했으며 종이주보 제작을 중단해 절약한 연 5천만 원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서울광염교회는 예산의 30% 이상을 국내외 선교와 취약계층 돌봄 등 구호 사업에 집행하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으며 용인 높은 뜻 하늘교회는 매주 주보의 수입 명세를 공개해 재정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전북 군산 드림교회 역시 복지 목적 헌금을 20년 넘게 단돈 100원도 경상비로 전용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 항목을 실제 사용처별로 세밀하게 구체화했습니다. 토부협회 이사장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 재정 리빌딩의 핵심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공동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관성적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보그마율이 1% 미만인 영적 황무지 일본 도쿄의 중심 번화가에서 한국교회와 전세계 한인 성도들이 연합해 대규모 거리전도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지난달 28일 도쿄 요도바시 교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전 세계 90여 곳 한인교회와 일본 현지교회 성도 등 총 천여 명이 동참한 연합전도 캠페인 블레싱 재팬을 사흘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루 평균 350만 명이 이동하는 신주쿠역과 시노쿠보역 일대 약 4제곱킬로미터 지역에 흩어져 정중한 거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활용한 대형 복음 광고를 신주쿠역 맞은편에 전광판 형태로 배치해 미디어 선교 효과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 강사로 나선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본 땅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독려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용렬 목사 역시 광야와 같은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며 복음의 당당함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신약학회와 한국기독교교양학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신촌성결교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고립된 이들을 위한 환대 공동체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연세대 김학철 교수는 인간을 노동의 도구로 그린 고대 신화와 달리 성경 창세기는 모든 인간을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권자의 영웅을 우상화하는 세상 신화와 달리 성경은 진흙구덩이에 갇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데 본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지전문대 이승문 교수는 고대 회당이 토라 연구와 약자를 맞아들이는 환대의 거점이었다며 교회가 고립된 이들을 다시 관계망 안으로 불러들이는 식탁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이두희 번역담당 총무는 디지털 세대를 위해 한 문장을 50글자 이내로 조정하고 장애인 비하 표현을 바꾼 새 한글 성경의 의의를 설명하며 낡은 번역어를 바꾸는 작업이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핵심 자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ABC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신학이 왜 학문이 아닙니까? 답 줄게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셨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며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40명이란 사람을 통해서 1600년을 걸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각 곳마다 그 말씀이 기록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간 저자라고도 불어요. 바울이 썼다, 다윗이 썼다, 예레미야가 썼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일 뿐 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고 실천한다고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 있기에 사사로 말하고 사사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해서 성령이 문제지고 성령이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마치 모세나 다윗 바울이 쓴 책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바울의 사상을 말하고 요한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서로 토론하고 물고 찍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이유다 이거예요. 성경을 인간 저자로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도 없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가 목회를 하려면은 이것부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가르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시킨다면 신학자가 성경을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밑에 깔고 전문적인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판도가 다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이미지가 전부 다르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신학의 한계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인간의 저자라고 성경을 아는 것과의 하늘과 땅이요. 완전히 디퍼런트야. 완전히 달라. 성경을 믿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이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에 보면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고 기독교 강요 1권 7장 1절에 기록했습니다.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상처받은 일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질 수도 있고, 요리하다가 손을 베일 수도 있고, 종이 한 장 넘기다가도 손끝에 생채기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문득 생각나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는 법, 실수하지 않는 법, 상처받지 않는 법, 이런 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요? 지금 혹시 마음 한편이 아픈 분이 계시다면 그 상처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이에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상처난 자리를 하나하나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가 있어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으로 시작해볼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라는 게 참 별거 아닌데서 생기겠죠. 네. 넘어져서 다친 무릎은 금방 아물어도요. 사람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는 몇 날 며칠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뭐 몇 날 며칠 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남기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 상처가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상처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한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회복시키신 그 일들 덕분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힘든 일들이요. 더 기도하게 만들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 상처도 이해하게 되고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니까요. 아,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일들이 나를 또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아픔도 언젠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더 깊은 믿음이 되고 더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또 더 단단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도 되죠. 내가 다 하려고 해도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도 남몰래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가 있다면 아무리 애써도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때요. 어쩌면 그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리 마음에 새 소망과 위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시편 147편 3절 말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 같이 나누면서 또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6721번님이 새벽에 남편과 사소한 말다툼을 했어요. 별일 아닌데 괜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힘찬 라디오 들으며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으로 제 마음이 좀 풀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웃어주려고요. 좋은 방송 감사하다고 주셨어요. 네, 마음이 상한 그 순간에도

그래도 먼저 웃어줄 수 있는 거. 아, 정말 진정한 승자 같아요. 네. 지는 게 이기는 아름다운 신비. 아, 멋집니다. 네. 얼른 화해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래요. 2914번님, 최근에 직장에서 괜히 서운한 말을 들었어요. 하루 종일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상처를 줬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지내봐야겠다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보면요, 또 아,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까? 이런 생각들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점점 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배우고 많이 배우고 또 서로서로 또 이해하게 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7548번님은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인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옆에서 보는 부모 마음도 참 아프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상한 마음도 싸매주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기도 부탁을 주셨네요. 네, 힘든 시간, 앞이 캄캄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조금만 지나면 우리 아드님의 그 터널도요, 끝에 빛이 보이리라고 믿어요. 조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1036번님.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그 상처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더라고요. 감사한 마음 주셨네요. 좋습니다. 우린 상처 속에서도 또 이겨낼 수 있고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겠죠. 9004번님 보내주신 귀한 선물 잘 받았어요. 감사드려요. 라고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는 분들, 또 앱으로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종종 감사 문자들이 오네요. 6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귀한 말씀과 힘찬 찬양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에도 쭉쭉 힘찬 라디오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5463번님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8129번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루 되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고백 주셨어요. 8129번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9950번님, 하나님 6월 한 달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사랑 더 전하게 해주세요. 아멘. 저도 우리 가족들과 어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6월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감사를 표해야겠죠?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요, 상처가 없었던 날보다 상처를 지나온 날들이 우리를 더 깊게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픔이 있었기에 또 기도하게 됐고,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됐고, 상처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이 욱신거리는 분, 아픈 분들 계시다면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이 시간 속에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주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누리려면 첫째, 주인 행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9절에 다윗이 시바를 불러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해요. 사울 집안의 모든 소유를 므비보셋에게 돌려주라는 명령입니다. 어제 본문에도 나왔듯 사울 집안의 종인 시바는 사울이 죽고 왕가가 몰락한 후 그 재산을 맡아 관리하며 사실상 자기 것처럼 누리며 살아왔어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움켜쥐며 주인 행세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자녀와 직분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지요. 그러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 진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내드려야 해요. 내 것처럼 움켜쥐려 하면 결국 다 빼앗기게 됩니다. 10절에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라고 해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이나 있었어요. 굉장히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결국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이 있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번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므비보셋은 어떻습니까? 므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리를 절며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상에서 먹게 됩니다. 시바는 일하고도 종이고 므비보셋은 아무 공로 없이 왕자처럼 먹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뿌리 깊은 인과응보적 사고방식 때문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나는 다리를 절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언약 때문에 왕의 상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와 그의 아들들과 종들이 결국 므비보셋을 섬기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움켜쥐며 살던 인생은 결국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왕의 상에 앉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요? 종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나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왕의 상에 앉게 된 것임을 인정합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 은혜를 누리려면 둘째, 다리 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11절에 시바가 다윗에게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관리하며 누리던 것들을 다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왕의 명령 앞에서는 토를 달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도 결국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11절 후반부에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하지요. 사무엘하 9장에서 이 표현이 무려 4번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므비보셋은 원래 왕의 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망한 왕가의 후손이고 다리 저는 자이며 로드발에 숨어 살던 그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므비보셋을 왕자처럼 대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리 절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왕의 상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끝에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고 굳이 다시 이 말을 기록합니다. 므비보셋은 왕의 상에 앉았지만 여전히 다리를 절어요. 장애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에게 유리하게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내 다리 저는 것을 감추기보다 내가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다리를 절듯 열등감이 있고 중독도 있고 혈기도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왕의 상에 앉혀주십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고백하며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전히 절뚝거리면서도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약점을 감추며 온전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의 상에 앉게 된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흠이라고 여기던 자녀의 질병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 돌아와 평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수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말씀 따라 잘 나누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한 남편과 결혼하여 두 아이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키웠어요. 그러다 직장에서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가는 남편을 따라 출국했지요. 아내와 엄마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여행도 다니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니 주어진 환경을 내게 속한 것이라고 여겼지요. 그런데 건강하던 첫째가 자다가 눈이 뒤집히고 숨을 쉬지 못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찾아왔어요. 이후 딸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저는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흠이 될까봐 염려되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귀국하는 날, 저는 아이를 위해 최선의 경로를 짜고 국내 공항 근처에 숙소까지 예약해 두며 스스로 뿌듯해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이는 큰 발작을 일으켰어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제야 비로소 내 열심으로 가정을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살려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하나님은 두 발을 저는 므비보셋을 불러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신 것처럼 아이의 질병을 통해 제가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지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평안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5년 후 아이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질병을 통해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는 수치와 아픔을 감추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 따라 삶을 나누며 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사춘기 딸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를 따라 베푸실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바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지 않고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 지체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바는 종으로서 주인 행세를 하다가 다시 종으로 돌아갔고 므비보셋은 다리 저는 인생이었지만 왕의 상에 앉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의 상에 앉게 된 것도 내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언약 때문입니다. 다리 저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은혜가 더 깊어지고 약함이 있기에 왕의 상이 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0: 것처럼 움켜쥔 것을 내려놓고 은혜로 왕의 상에 앉았음을 기억하며 내 다리저는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종이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인데 내 힘으로 지키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한 교만을 회개합니다. 므비보셋처럼 다리저는 인생임에도 왕의 상에 앉게 하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열등감과 상처, 중독, 혈기가 존재합니다. 내 약점과 수치를 숨기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죽은 개 같은 나를 고백하는 겸손으로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상에 앉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임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0: 은혜의삶을풍성해지기를기도해주십시오어려운때를잘극복할수있도록기도해주십시오요즘카보디에운많은카보디인노동자들이있습니다카보디에서의생활언어문화음식등에잘적응하게하시고직장에서한건의안전사고없이모두건강하게하기를기도해주십시오직장에서의좋은관계사장님과동료를맺게하시고채불임금이없게하시며보다안전하고안전적인직장과의만남이있게해주세요감사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다문화사랑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6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로 입국하고 있는 탈북민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북한을 탈출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1: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전기가 흐르는 철책을 그동안 세워놓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탈북민을 발견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걸 발견하는 즉시 사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해요.
0: 그렇습니다. 점점 더 북한은 고립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감옥과도 같은 삶을 떠나지도 못한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탈북 시도조차 하지 못하면서 그 안에 살아가야 하는 북녘의 우리 동포들,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마음과 기도해야겠지요?
1: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또 힘겨운 삶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힘으로 북녘 땅에 변화의 바람이 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0: 오늘도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오늘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릴게요. 북한의 성령의 변화의 바람이 아멘. 일기를 원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면서 찬양사역자 손경민의 가장 귀한 삶 찬양 올려드릴게요.

0: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삶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북녘의 주민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그런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오후 1시 이 시간마다 출석 인사로 나누고 네. 있는데요. 3199님, 북한의 소식을 들으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 땅에도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함께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이렇게 또 누군가가 보내주신 이 한 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같이 아멘하셔야 돼요. 같이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872님도 처음 문자 주셨는데 북한의 불쌍한 주민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며 눈물로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해주셨어요.
1: 그리고 부산에서도 새싹회원 찾아와 주셨어요. 부산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네.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의 구원,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네.
1: 저희가 그래도 출석 인사 가운데 또 선물 나누고 있잖아요.
0: 예.
1: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 또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선정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 방금 그 두 새싹 회원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면서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우리 412 성도님은 어플로 남겨주셨어요. 100년 전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있었던 그 은혜가 이 대한민국 땅의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이 은혜가 북한을 향하길 기도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남겨주셨고 또 군포에서 의정부에서도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출석 체크 또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남북의 하나 된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생방송 OAP데이 화요일 순서는요.
1: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매일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화요일인 오늘 북한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북한 바로 보기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샵 1069번으로 끝나는 시간까지 받아보고 있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축하사연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출석 체크 안 들어온 지역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지역의 대표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는 기도자다,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느 팀이 준비하고 있죠?
1: 더 콜링 워십의 찬양 함께 할게요.
2: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0: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지금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 서울은 그냥 흐리기만 한데 비 내리는 지역에 제 목소리가 혹시 너무 크게 들리진 않을지 살짝 염려했지만 여러분의 졸음을 깨우쳐드렸기를. 자, 오늘도 남북과 언어 차이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네.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하고 있죠?
1: 북한이 고향인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네. 북한의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오늘은 대충대충 듣지 마시고요.
0: 아, 맞아요.
1: 잘 꼼꼼히
0: 꼼꼼하게
1: 건성건성은 안 되고요.
0: 네.
1: 잘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답이 들릴 거예요.
0: 사실은 라디오라는 게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하는데 대충 들으시면 오늘은 안 돼요.
1: 맞아요.
0: 건성건성 들으시면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되겠습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샵 1069번. 오늘 저희가 보기까지 내드리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0: 자, 우리 제주에서 뭐 전주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천에서 목포에서 청주에서 의정부에서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원 민수 이야기 바로 만나볼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3: 여보, 이거 좀 봐요. 아주 건충 맞았어요.
2: 건충 맞아, 뭘 맞았어, 자기야? 총 맞았어?
3: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자 보시라요, 여보. 다 새고 막 찢어지고 이렇게 포장을 건충 맞게 하면 아유.
2: 어? 어, 맞네. 아, 여기 소스 다 샜네. 아, 왜 이렇게 했지?
3: 아니,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 이거 불만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야, 자기야. 그냥 두자. 되게 바빴나 봐.
3: 아니, 그래도 잘못한 건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음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2: 아니, 그래도 이거 아내는 괜찮네, 자기야. 그래도 이거 맛있겠는데?
3: 아유, 그러면 뭐 이번에만 넘어가지요. 아유, 이렇게 건축 맞으면 받는 사람 기분도 안 좋은데 앞으로는 여기서 뭐 시킬 것 같아요.
2: 아유, 우리 자기 기분이 너무 안 좋구나. 아유, 내가 먹여줄게. 아,
0: 아니, 뭐를 이렇게 배송을 받았길래 포장을 이렇게 건축 맞게 했을까. 화가 많이 났어요.
1: 끔 가다가 네. 뭔가 건성건성 오는 것 같은 그런
0: 그쵸?
1: 게 있어요.
0: 네, 대충 이렇게 막 싼 것처럼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건숭 맞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말 뜻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1: 대충하다.
0: 대충하다.
1: 대충하다.
0: 네.

0: 2번.
1: 2번 민망하다.
0: 민망하다. 건숭 맞다예요. 건숭. 자, 1번이 대충하다.
1: 대충하다.
0: 네, 건성건성하다. 이런 의미고요. 2번이
1: 민망하다.
0: 어, 민망하다예요. 정답을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1: 좀 전에 3030님도 아예 오타였어요 하면서 네. 그래도 기도합니다 보내셨는데 사실 이렇게 뭐 차에서 들으시는 분들 뭐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건숭 맞게 들을 수도 문자를 건숭 맞게 가끔 가다가 뭐 네.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네. 가끔 그래서 오타가 나오는 경우도 덜어 있어서 이해합니다.
0: 그래도 정답만 맞히시면 돼요.
1: 맞아요. 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뭐 우리의 몸이 건숭 맞아도 건숭 건숭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멘 외쳐주시면서 진심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죠.
0: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 거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과 기도는 건숭 맞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1: 그쵸 그쵸
0: 예 진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뭐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1: 그리고 7872님은 네. 아주 잘 들으셨어요. 저희의 PD님들께서 요거 전에 답을 이미 다 주신 것 같아요. 건숭 맞지 않게 들으시면 네. 다 답이 나오잖아요.
0: 우리 4039님은 건숭건숭 남겨주셨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문제입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보기 드릴게요. 1번
1: 대충하다.
0: 2번
1: 민망하다.
0: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됩니까?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네.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9164님도 네. 우리 북한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방송 청취하고 있는 남편과 그런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문자를 전합니다 하셨는데 네. 참 이런 분들이 건숭 맞지 않게 저희 OFDA를 처음부터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0: 네.
1: 건숭 맞지 않게 이 은혜 방송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의 또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주님께 또 북녘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의 그 마음은 건숭 맞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번이 대충, 2번이 민망하다.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리엘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할게요.
0: 함께 하시고요. 화요일의 코너 북한 바로보기 이어드립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논의 모내기가 한창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북쪽이라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청년 동원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노력 동원, 돌격대 등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설이나 농촌, 광산 등의 일에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 등지의 청년들을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심지어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 야간에도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동원이라는 이름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북한의 민심은 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철을 맞아 청년 동원과 이를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와 또 청년 동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동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0: 네.
2: 이 와중에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 전역이 모내기 분위기라는 노동신문 보도이죠?
2: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월 25일 12 삼천리벌의 농촌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한 모내기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0: 예.
2: 또 이어서 숙천군, 분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 일정 계획이 연일 넘쳐 수행되는 속에 25일 현재 군들의 모내기 실적은 60%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0: 예,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내기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군요.
2: 그렇습니다. 27일 데일리 NK의 황희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19일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즉 청년 동맹 중앙위원회 소조가 모내기 총동원령으로 평행해서 황해남도 농촌 현장에까지 내려온 청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유례 없이 혹독한 모내기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0: 네.
2: 또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파견된 청년 동맹 소조는 농촌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학습과 지시문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고, 특별히 지난달 열린 청년 동맹 11차 대회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0: 기념 촬영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진 촬영했기 때문에 예. 특별히도 문학의 전투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청년들을 야간에도 일을 시키려고 독려하고 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문학의 총동원을 들끄는 가운데 네. 예, 농촌에 동원된 청년들이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또 노동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예.
0: 그런가 하면 소조는 중앙에서 내린 야간 돌격령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청년들을 보내기 현장에 내모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돌격령은 낮에 계획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밤에도 횃불을 켜고 보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에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현장을 이틀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들의 숙소를 습격해가지고
1: 네.
0: 다시 현장으로 끌고 나와서 모내기를 앞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야간 돌격령만이 아니라 사상투쟁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요?
0: 네. 실제로 최근 소조는 안악군의 한 청년 숙소를 불시에 들이쳐서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곤이 잡는 청년들을 깨워서 마당에 집합시킨 뒤에 원수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청년 전위가 농사전선에서 영도자의 사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사상투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좀 대단한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일해야 될 때 왜 자고 있냐 이렇게 다그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몰아붙일 때 청년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겉으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노급 형병 방침을 관철하자 라는 구호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도
1: 네.
0: 뒤돌아서면 이러다 모내기가 끝나기 전에 내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을 밤낮으로 쥐어짜느냐라는 무자비한 속도전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는 모내기를 다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북한에는 아마 이런 농업 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초중고생들이 농번기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학습기간을 가졌었습니다.
1: 네.
0: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나 군인들도 농촌 봉사에 팔을 걷어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TV의 화면에 비춰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농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예,
1: 그렇죠?
0: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네.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경우인가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노동 동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청년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1: 네.
0: 야간 작업에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사상전까지 벌이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1: 네.
0: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황해남도의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돌격 앞으로 오라고 부르짖고
1: 네.
0: 뒤에서는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낮에도 문외기 소리, 밤에는 비판서 있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고요.
1: 네.
0: 농촌 현장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1: 네.
0: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서 인력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북한도 농촌의 기계화가 좀 진척되고
1: 네.
0: 서로 돕는 문화가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면 더 좋겠다.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구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강압적으로 무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일들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노력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는 국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을 강압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농촌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봄농사가 주는 기대감과 풍요로움을 삼천리반도 금강산 모두에서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라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카드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오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으로 드리고 있어요. 받아보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기다리면서 찬양 한 곡 올려드릴게요.

0: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온누리 워십 찬송가 앨범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 나눠드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꼭 기도카드 받으셔서 보시면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네.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오늘 한뼘짜리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숙맞게 들으셔서 오답을 보내신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 네. 네. 이 권숙맞다라는 북한의 표현이 무슨 뜻일지 잘 한번 들어보시고 네. 답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0: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 권숙맞게 하면 안 됩니다. 집안일도 그렇고 회사일도 그렇고 특히 주의 일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숙맞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기 드립니다. 어떤 뜻일까요? 1번
1: 대충하다.
0: 2번
1: 민망하다.
0: 대충하면 민망하긴 합니다만. 자, 정답 어디로 남기시면 된다고요?
1: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대충하다가 권숙맞다일지 민망하다가 권숙맞다일지 네. 정답 기다릴게요.
0: 자, 정답 보내실 시간 저희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오늘도 남가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도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부차.
0: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감귤 한라봉 오미자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 다육이에서 다육이.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백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1: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메밀 추출물로 만든 닥터 능나 화장품 메밀 2종 스킨케어 세트를.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0: 예쁜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예쁜 마음 그림 성경책을 선물하세요. 구약 신약 총 7권 예쁜 마음 그림 성경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정답 다 보내셨죠? 자, 오늘의 한평창의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건승맞다의 우리말 표현 1번 대충하다입니다.
0: 맞아요. 건성하다 대충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나이가 60대가 되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대충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죄송스럽더라고요. 3006번이 보내주셨는데 네. 우리 근데 몸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도 마음만큼은 절대 그렇게 건승맞지 않으신 것 같아요.
0: 아니 몸이 안 따라줘서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주님 주시는 새 힘 꼭 받으셔서 누리시길 그리고 열심히 더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처음 문자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맞나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1755님 정답 맞히셨어요.
1: 우리도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이렇게 건승맞게 대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충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0: 네.
1: 언제 어디서든 열심을 다해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261님
0: 네. 반성이 되죠.
1: 그러니까요. 네. 너무 교과서 같은 답안을 보내주셔서.
0: 자, 그리고 우리 9462 성도님 건성 이런 뜻인가 봐요 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시면서 정답 맞히셨어요.
1: 그리고 내일 투표하러 저희 투표소 그 지역에 가려다가 드라이기 사러 왔다가 준비가 늦어져서 네? 그러니까 볼일 보다가 늦어져서 지금 참여를 늦게 하셨다라고 3874님이 주셨는데 그래도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충하답니다. 전주예요. 복음통일 위해 저도 기도합니다. 2519님 정답 남겨주셨고요.
1: 오늘 날씨 무지 더운데 그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1314님 1번이랑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가운데 저희 당첨자들을 몇 분 선정을 해야 하잖아요. 유익한 방송 행복하고 아주아주 좋습니다. 은혜 충전 극동방송 화이팅입니다 하시면서 아 요런 문자야말로 건승맞지 않은 문자죠.
0: 이야, 감사합니다.
1: 1번 같이 보내주신 3328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남편이 내 이야기를 건승맞게 듣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곤 합니다. 5285님께도
0: 집중하세요. 네, 집중.
1: 등짝 스매싱을 어떻게 좀 덜 맞으실 수 있도록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예.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1번 맞나요?
0: 네.
1: 9713님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3006님을 포함해서 제가 몇 분 더 선정을 해서 답장, 링크가 있는 답장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오늘 당첨자는 아니시죠?

0: 얘기지만 의미 있는 문자가 하나 왔어요. 6205님이 아이랑 도서관에 가셨다가 책 하나를 고르셨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여러 지역의 장터를 다니는 내용인데 북한에 있는 장터도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읽으면서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오 해피데이와 나누고 싶어서 이 작가의 글을 올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1: 네.
0: 아마 우리 이엽배 작가님의 책인 것 같아요. 분단의 철문이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분단의 철문이 열린다. 와, 산 아래 장터에서 우리 만나요라는 이 문구가 오늘 울림이 또 있네요.
1: 네.
0: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북한 바로 보기에서 나눠드린 기도 카드 꼭 받아보셔야 돼요.
1: 네.
0: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샵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기도문, 기도 카드를 한 장 보내드려요. 읽는데 뭐 2분도 채 걸리지 않죠. 여러분 받아보시고 계신 곳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함께 아멘. 그리고 주변 신앙 공동체에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라이저 코리아의 찬송 내 영혼의 은총 입어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0: 더 행복하세요.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1: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어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o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어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종종 혼용해서 쓰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란 책이나 학교, 인터넷 등 외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학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되고 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답이었던 지식이 오늘날에는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 30년 전만 해도 석유 자원은 한정된 것이라 곧 고갈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석유를 뽑아낸 유정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석유가 차오르는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석유가 고대 생물의 사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 내부의 멘틀로부터 생성되는 광물이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지혜란 삶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내면화된 통찰력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달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된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놀라운 능력을 지닌 것은 성경 말씀이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지혜의 차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성경적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신령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빛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어둠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접속할 때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가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자체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때 세상의 어떤 스승이나 노인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은밀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해석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보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랬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참된 지혜는 머릿속에만 머무는 이론이 아니라 발로 뛰는 실천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내면화됩니다. 큰 두 번째로 성경적 지혜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적 지혜와 성경적 지혜는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지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명철함입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나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현상 너머의 본질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명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내고 삶의 굽은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성경에서 정직이란 영어로 인티그리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 인격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성경적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면의 화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물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 속에서 이웃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명철함과 정직함과 화평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세상적 지혜는 어리석음과 부정함과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큰 세 번째로 지혜의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는 인생의 덫을 피하고 시련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지혜는 우리 인생의 방패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덫과 유혹, 그리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파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서 위기를 알아채고 안전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가 전에 중년에 세 가지 덫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불의한 재물이요. 두 번째는 부정한 이성관계요. 세 번째는 돌보지 않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0: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터치됩니다. 불의한 재물을 취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받고 상처받은 사람이 터치됩니다. 부정한 이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로 인해 상처받고, 또 부정한 이성관계에 동참했던 그 사람이 사람 터치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가족이 나중에 내게 터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언 2장 11절에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 승리와 복을 줍니다. 잠언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신령한 지혜는 믿음을 통해 얻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가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신령한 지혜는 선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내 삶에 고난과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한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 덫을 피하게 해주고 구원과 복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우리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6월 7일 주일 오후 7시 포도원 교회에서 귀국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80-28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경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이 시간 축복의 땅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축복의 땅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차지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매우 엄숙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죽음의 선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죽음의 선언이 시작되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리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토록 의지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깊은 실망감과 더불어서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의 광야 시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는요 콸콸콸콸 흐르고 있는 거센 물결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강 건너편에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아낙자손들, 이 아낙자손들은요 거대한 거인들이었어요. 그 거인들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철병고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영적인 방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같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하나님의 종과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격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는 본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요. 아,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의 종도 아니고 이 백성의 지도자도 아닌데 나는 그저 모세를 시중 두는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아가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라. 너무나도 작은 종이었던, 아무 실력이 없고 아무 재주가 없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본래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그 호세아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만족, 개인의 성공, 개인의 행복, 이것만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에서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그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 개인의 만족과 한 개인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그의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명령을 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여호수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의 이름 가운데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은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미 새겨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만의 행복, 나만의 만족, 나만의 기쁨,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모여있는 동네 중앙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단으로 우리는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정확하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각 단락들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현재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너희는 나아가라. 두 번째 단락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마지막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세 번째 단락은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연결해 볼까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있어요. 첫째 조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한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요단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일어나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축복의 땅은 나 홀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여호수아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호수아와 가깝든 가깝지 않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편 내 편 따지는 무리가 아니에요.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 이 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네 편 내 편 나눠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과 모든 자매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일어나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더불어 일어날 때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요단강이 있어요.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주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 가운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나 홀로 건널 수 있을까요? 거센 물결이 몰아치는 그 요단강을 나 홀로 내 힘으로만 그것을 건널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넘어진 자를 붙잡아주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더불어 손을 붙잡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홀로 그 땅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없어요. 홀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요. 우리 모든 가족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고 일어날 때 그 축복의 땅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 앞에 있는 그 요단과 같은 장애물들을 우리는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의 장애물을 건너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핵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게 되리라. 그 축복의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사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 그 사막지대, 북쪽으로는 레바논의 높은 산맥들,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여기를 쫙 연결을 해보니까 그 땅의 면적이 대략 15만에서 30만 제곱킬로미터.

잘 모르시겠죠? 얼마나 넓은 땅이냐면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의 면적의 10배, 우리 대한민국 남한, 이 남한의 3배가 넘는 면적, 그 광대한 땅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이 그렇게 광대한 땅인 줄 알았겠습니까? 예상했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광대한,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광대한 땅을 얻게 되는 첫 시작이 무엇이냐,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주님의 축복,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주님의 축복이 반드시 펼쳐지게 될 터인데, 그 축복의 시작이 되는 그 첫 시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무엇이 나와요? 첫 시작, 너희의 그 작은 발바닥. 그 발바닥부터 시작하여 너희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넓고 광대한 영토가 너희의 땅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작은 발바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발바닥이 어떤 발바닥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발바닥,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는 그 순종의 발바닥,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겸손의 발바닥, 그 발바닥부터 시작하여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이 얼마나 넓을까요?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지경이 얼마나 넓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발바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발바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낮은 자의 마음으로 늘 겸손히 살아가는 그 겸손의 발바닥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땅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비가 오면 빗물이 새는 지하 10평도 안 되는 그 작은 공간에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의 큰 교회에서 우리가 개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재정을 우리가 다 지원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요, 나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고 싶지 않소. 하나님 보고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교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서 맨손, 맨몸, 맨땅 정신으로 완전히 발바닥 목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낮은 다리에서 발바닥으로 뛰어다니면서 눈물의 발바닥, 고통의 발바닥,

그 발바닥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목회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축복의 땅을 보여주세요. 꿈 땅을 보여주세요. 그 꿈 땅이라는 제목을 붙이셨거든요. 그 이름을 붙이셨거든요. 우리 교회 꿈 땅을 보여주세요. 꿈 땅을 보여주세요. 그 땅 위에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세워주세요.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세워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발바닥 목회를 뛰어다니며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그 목회를 하신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 땅을 허락해 주셔서 1만 평 대지 위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단의 단일 건물로는 가장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요. 10명도 안 되는 가족들과 첫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바닥, 우리의 믿음의 발바닥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발바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의 발바닥을 통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내 이웃과 가족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의 발바닥, 그런 믿음의 모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땅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됐던 여호수아, 너무나도 평범하고 연약한 인물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 재주가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도저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너는 이 백성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헬라어로 표현이 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땅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그 성령님께서 우리

0: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의 우리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예배가 지금 잠깐 중단된 분들, 교회 방학, 그냥 두 글자로 방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학생들 아니면 무교생들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물 퀴즈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꺼내셔서 앱 메시지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교생, 방학생은 정답 맞추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오늘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바로 말씀드린 방학생, 무교생 그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살짝 좀 절제하신 자, 우리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곱고 우리 연기력이 뛰어나신 고현 집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저희 세 명이서
1: 예.
0: 세 명이서 연기를 또 펼칩니다.
1: 예.
0: 안 되는 연기를 펼칩니다. 꽁트 연기를 펼치니까 여러분께서 잘

0: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잘 듣고 이 꽁트 가운데 정답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보기도 드려요. 보기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1: 예,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샵 1069 50원 문자에 조금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자, 오늘 6월 2일 화요일. 자, 6월 2일 화요일. 자, 어디 계십니까? 자, 정답 보내실 준비 되셨나요? 수신 문자 받는 사람의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시면 되겠고,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무료로 앱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꽁트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 옆에다가 한꺼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쭉 쓰시죠.
0: 정답 옆에다가 예. 나는 방학이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네.
1: 통화 가능.
0: 그렇습니다. 방학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까지 써주시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1: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죠.
0: 예.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자, 여러분께서 귀 쫑긋하고 어떤 꽁트가 펼쳐질지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 자, 롯, 살아. 어서 빨리 짐을 챙겨. 방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거든. 지금 바로 이사할 거야.
2: 아이고, 여보. 그냥 이사가 무슨 번개 모임이에요? 갑자기 웬 이사람?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차가도 마련하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신도시 분양이라도 받으셨어요?
3: 삼촌, 그럼 우리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건가요? 거기 땅값이 그렇게 비싸다던데 제 지분도 있는 거죠?
1: 그게 목적지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에서 보여주시는 거지.
2: 네? 아이고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주소도 없고 번지수도 없고 심지어 부동산 계약서도 없이 이사를 가자고요? 지금 우리 전세금은 다 돌려받았나요? 아유, 그리고 나 여기 평생 사귄 친구들이랑 작별 파티도 못했다고요.
3: 삼촌,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어디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 미설정으로 달리는 건가요? 요즘 그 기름값도 장난 아닌데.
1: 요사, 우리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앱이야. 업데이트 실시간 되거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 수표가 어디 있느냐?
2: 아이고, 영광. 그래도 우리 남편이지. 스케일 하나는 우주급이라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데 제가 참아야죠. 로, 너도 삼촌 잘 도와서 양떼 잘 볼거라.
3: 네.
2: 아유, 나는 이참에 가나안 스타일 패션이나 좀 알아봐야겠다.
3: 오, 역시 숙모님 긍정 마인드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삼촌, 그러면 일단 그 우리가 무작정 서쪽으로 밟을까요?
1: 그래, 주님 가라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 믿음의 가문 아브라의 패밀리 출발!
4: 여러분, 방금 보신 아브라함의 모습 어떠셨나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계약서를 믿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소는 몰라도 가이드는 확실하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켜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훗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름은 무엇일까? 아,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막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보내셨어요.
1: 와우. 네. 아까 했어요.
0: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답이 오늘 아닙니다.
1: 아까 답 나왔어요.
0: 아브라함과
3: 사라가 나왔고

0: 또 로또 나왔습니다.
1: 예. 예.
0: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1: 예.
0: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이름을 맞춰주시는 예. 겁니다. 이름을. 예. 자, 보기 나갑니다.
2: 1. 가난 2. 가나 3. 안 가나 4. 간다니까.
0: 자, 가난이냐 가나냐 안 가나 간다니까. 어? 자.
2: 4번이 막 끌리지 않아요?
0: 그러니까
2: 간다니까.
1: 아, 이 방송이 우리 새끼라는 이 그러니까. 간다니까가 제일 중요해 자. 지금. 4번 다 쓰셔. 아니다. 정답을 해야 돼.
0: 가난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정말 안 갈 거냐? 이 5번까지.
2: 네. 네.
0: 예, 이렇게.
1: 못 가는 안 돼. 못 가는 안 돼.
0: 정답은 무엇일지 그 뭐 1 2 3 4번으로 하셔도 좋고요. 정확한 답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셔야 되고 정답 옆에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이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은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는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방학 무교생들 가운데서 또 뭐라고 적죠?
1: 예. 무교생 중에서는요.
0: 통화 가능.
1: 통화 가능. 그거 꼭 하셔야 돼. 그거 안 하시면 안 돼.
0: 네. 통화 가능이라고 해주시면은
1: 그럼 선물
0: 고를
1: 수
0: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갑자기 시켰더니 목사님 당황하셔가지고 자 지금 보니까 뭐 간다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고 아니 나 교회 간다니까 정말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1: 아, 예.
0: 방학 중인데 간다니까 이러면서
2: 네
0: 2305번님 진짜 방학 중인 거 맞아요? 알려주십시오 방학 중인 거 맞는지 예,
1: 맞네
0: 그 다음에 또 뭐 예 어우 세 분 연기 아, 좋았다고 고맙습니다
2: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좀 연습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래도 오늘 또 연기가 수준급이라고 해주시네요
2: 아, 감사해요 아,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재밌다고
2: 네.
0: 포항은 비 내리고 있다네요
1: 예.
0: 아, 예. 그렇습니다 자 보기 목사님 보기 한번 또 다시
2: 네, 목사님 예.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네. 보기 한번
1: 가난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0: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좀 호통을 쳐야 돼요.
1: 네, 간다니까.
0: 진짜 가야 돼.
1: 아, 진짜 간다니까.
0: 진짜 가야 돼요.
1: 아, 우리 간다는 사람 있어 오늘.
0: 자, 정답. 예.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여러분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고,
1: 예.
0: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1: 예.
0: 방학 무교라고도 무교. 꼭 적어주시면 예. 좋은 선물 드리고
1: 예.
0: 제가 이따가 정답 잘 맞춰준 우리 교인들
1: 예. 예?
0: 그렇죠?
1: 예, 성도들.
0: 교인들, 성도들
1: 예.
0: 제가 이따가 선물 불러드릴게요.
1: 팍팍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팍팍
1: 예.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0: 이정님 찬양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 나 없어도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14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자,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꽁트 했잖아요, 집사님.
1: 네.
0: 꽁트 우리 출연 인물이 누구누구였죠?
1: 출연 인물이 일단 아브라함이 있고요. 예. 그의 아내 사라, 그다음에 조카 롯이 있습니다.
2: 아, 전영천이 있는데.
1: 네.
0: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네. 롯이 연기를 했습니다.
1: 네. 네.
0: 거기서 문제 한번 다시 주세요.
1: 자, 문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훗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정답. 예, 샵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 혹시 교회 안 다니는데 이쯤은 안다 하시는 분들 같이 방학 무교라고 좀 보내주시고 옆에 무교생 방학생이 있으면 답 알려주셔도
2: 좋고요. 예, 답 알려주세요.
1: 네.
0: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2: 예, 도와주시면 돼요.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예.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예.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립니다.
2: 예.
0: 목사님 보기 한번 불러주십시오.
2: 예, 보기 가나안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0: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 있고 가나
2: 네. 3번 네. 안 가나
0: 안 가나
2: 4번
0: 간다니까
2: 간다니까
0: 간다니까
2: 순정일레미스로 해야 되나
0: 이런 식으로
2: 예. 예. 예.
0: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 예.
0: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정답과 한 문장으로
2: 예,
0: 한꺼번에 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는데요.
2: 예, 고를 수 있는
0: 기회예요. 일단은 오늘
2: 예.
0: 정답을 예. 가장 빠르게 보낸 분에게 일단 선물은
2: 예, 꽁트 막 나가니까 답이 예, 왔어요 벌써.
0: 그렇습니다.
2: 와.
0: 1468번님께
2: 예.
0: 저희가
2: 축하합니다.
0: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축하 축하 축하 완전 축하합니다.
0: 예. 1468번.
2: 예.
0: 1등 1등.
2: 1등 1등.
0: 와. 아깝게 2등.
2: 2등.
0: 0183번님.
2: 예, 네. 0183번. 83번.
0: 아깝게
2: 예.
0: 2등.
2: 예.
0: 자, 그다음에 아깝게 꼴등.
2: 꼴. 아, 아니, 꼴등은 아니고 지금 막 들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0: 아깝게 좀 뒤늦게.
2: 예.
0: 뒤늦게 예. 왔어요. 지금 막 온 8102번.
2: 예, 8102번. 축하합니다.
0: 2번님도 축하드립니다.
2: 예.
0: 아, 근데 좀 중간은 가자. 좀
2: 야,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늘 가만히 있으면 중간 돼요.
0: 네, 중간 예. 정도가 520번이요.
2: 예, 520.
0: 예.
2: 와,
0: 예.
2: 축하합니다.
0: 그러니까 예. 와, 뭐 예. 이렇게 빵 터지는 분도 있고 우울했는데 갑자기 웃게 돼서 좋네요.
1: 오, 예.
0: 진짜
1: 네.
0: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끌리네요.
2: 예, 예, 예.
1: 우리 새끼라는 예. 우울증을 치유해주는 프로그램이죠.
0: 아멘입니다.
2: 아, 네. 아, 아멘입니다.
0: 아멘. 아, 끌려. 아, 저 끌려. 사람한테 예. 끌려.
1: 끌려.
0: 끌리는. 좋네요. 연기 수준급이네요. 최고.
1: 더 열심히 할게요.
2: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목사님 저희는 칭찬해주면 예. 막 추울 주면서
0: 그러니까.
1: 더 열심히 해야지.
2: 아, 지금 해요. 지금. 아, 춤 네. 진짜 지금 먼저 춤 진짜 뭐 가지고.
0: 아, 보기가 너무 재밌다고. 아, 목사님 개그맨 공채 시험도 좀 쳐보라고 하네요.
2: 아, 지금 늦었어. 저
0: 90이
2: 내일 모레인데 이게 안 됩니다.
0: 늦었네. 늦었어. 아, 아, 예. 아쉽네.

0: 예예.
1: 아 간다니까 간다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서 못 간대요. 예.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가난과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좀 해야겠죠. 방학생 무교생 예. 여러분 옆에 방학 무교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0: 그렇죠.
1: 와 오늘 전주 샘물교회 전일수 집사님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십니다. 아, 우리 전일수 집사님께도 예.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0: 아이고야 축하합니다. 네,
1: 5189번으로 예. 우리 집사님께 한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아니 제가 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예. 지금 문자에 실물이 더 났다고.
2: 우와.
1: 선물 당첨.
2: 이야.
1: 당첨.
0: 완전히 이게
1: 아, 선물 당첨. 네.
0: 뇌물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사심이 가득한.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가나안.
1: 그렇습니다. 가나안. 예.
0: 아 마지막 가나가 나오셨네.
1: 네, 가나안.
0: 가나안입니다.
1: 목사님 가나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나안 땅.
0: 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갑자기 그냥 떠나라고 그런 겁니다. 무조건 떠나. 그런데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1: 네.
0: 아브라함이 그냥 짐을 다 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넘어와 버려요. 그런데
1: 네, 네.
0: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다시 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이어가시는 그 땅.
1: 네.
0: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지 않았다면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었고
1: 네.
0: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것. 네,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1: 네.
0: 너를 저주하네 저주할 거야. 그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1: 네네.
0: 예.
1: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근데 가나안 땅이
0: 예.
1: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땅으로 따지면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1: 젖과 꿀이 흐르는 땅.
0: 젖과 꿀이 흐르는 예.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우리 예. 보통 또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아니면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천국.
1: 네.
0: 방학생들 특별히 이걸 좀 주의해서 들으실 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거든.
1: 네.
0: 예.
1: 자, 9714번님이 너무 재미나요.
2: 오.
1: 저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0: 예.
1: 새끼라 매일 듣다가 영향받아 예. 문병원 네네네. 지인들한테 네. 복음 전하고 극동방송도 전했대요.
0: 와. 축하합니다.
1: 2139번님은 거래처 가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빵 터졌다고. 저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가보고 싶네요. 세 분 대화가 너무 재미있게 다가오니까
0: 예.
1: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2: 네.
1: 우리 고현 집사님이 이 원고를 또 재밌게 잘 쓰세요.
0: 아,
2: 네.
1: 연기도 잘하시고.
0: 아, 목소리 너무 예뻐.
2: 얼굴도 예뻐.
0: 얼굴도 예뻐.
2: 목소리도 예뻐.
0: 아,
1: 그러니까.
2: 네 분도 잘 예뻐.
1: 이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집사님?
2: 저는 늘 항상 사실 이 시간 기다려요. 이 사연 기다려서
1: 예, 예.
2: 거의 일주일 동안 이 대본 생각만 하고 산답니다. 사실은 제 본업이 있지만 본업도 열심히 하지만
1: 예.
2: 정말 이 일은 저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일이다 생각하고
0: 예.
2: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와.
2: 네.
1: 아, 그러니까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아.
0: 그래요. 빵 터질 수밖에
1: 그러니까,
0: 없어.
1: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막 귀에 꽃 쫑긋하게 듣게 된다고 하면서
0: 예.
1: 야 새롭게 시작한 일터에서 보내봅니다. 의뢰 극동방송 틀어놓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항상 밝게 해주시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아진대요.
0: 예.
1: 일터에서도 극동방송 듣게 되는 새로운 일터라니까
0: 예.
1: 아유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합니다.
1: 축하드려요.
0: 축하합니다.
1: 완전 청취자라고
0: 예.
1: 8421번님 입에 있는 커피를 품을 뻔했대요.
0: 아, 저 물면 네, 그걸 생각하면서 물 부어봤어.
1: 세 분 케미가 굿이라고.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게
0: 예.
1: 뭐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방학생 저희가 진짜 기다리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내가 방학, 무교 이렇게 한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면서
0: 예.
1: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0: 예.
1: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이천 다육농장에서도 아침부터 계속 방송을 듣고 계시고
0: 와.
1: 간다니까 너무 웃겼다고 우리 3770번에 그러니까
0: 예.
1: 오늘 뭐 초콜릿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2: 예. 가나 초콜릿이요.
0: 가나 초콜릿.
1: 네. 가나 초콜릿.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을 다 드리겠고요.
0: 예.
1: 그 중에서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맞아요 맞아요.
1: 전화 연결 이번
0: 7년 방학생인데
1: 간다니까 이러면
0: 예. 간다니까.

0: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1: 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0: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예. 2305번님,
1: 예,
0: 꼭 좀 받아주십시오.
1: 예,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시간이라서, 예, 시그널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0: 자, 2305번님, 7년 방학생 저희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못 받으시나?
1: 그러니까요.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0: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러면
1: 예.
0: 자, 다른 분에게 한번. 다른 분에게 이분 해야겠네요. 이분 15년째 방학이라고.
1: 예.
2: 네.
0: 그렇죠?
1: 예.
0: 지금 현재 방학 중인 거 맞죠?
2: 네.
0: 아닌가? 교회를 가시게 된 건가? 5141번님. 여보세요?
3: 교수님? 전화번호. 잠깐만요.
0: 다시 한번 5141번님께 전화 한번 해 볼게요.
1: 받으실 것 같아요.
0: 자, 5141번이 15년 방.
4: 여보세요?
0: 저 새끼라 김인수PD입니다.
4: 예. 아, 네.
0: 지금 15년째 방학 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지금 이제 나가게 된 건가요?
4: 방학 중인데요.
0: 예.
4: 교회를 가려고요.
1: 예.
0: 그 인도자가 전도해서 새끼라를 알게 됐다. 이제 누군가가 이 새끼라를 소개해 줘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4: 네네.
0: 지금 방학 15년째고요.
4: 네네.
0: 어느 지역이세요?
4: 아,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1: 김포.
0: 누가 알려줬어요? 네. 누가? 이 새끼라를?
4: 아, 최현주 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1: 예.
4: 제가 막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0: 예, 예.
4: 좀 성경책을 받아서 하느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우울감이나 자꾸 자다가도 이런 시도를 할 수 없게끔 한번 성경책을 받아서 읽어보는 거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사연을 보냈거든요.
1: 예.
4: 근데 연결이 된 게 너무 영감이에요.
0: 그 최현주님이 지난번에 이제 그 김포에 계시는 그 병원에 계시는 분 맞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4: 네, 맞아요.
0: 아니, 제가 오늘 오전에도 통화를 이분하고 했거든요.
1: 와.
0: 이분하고 했나? 이분 옆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긴 한데,
4: 네,
0: 최현주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포에 있는. 지금 그러면 5141번님도 같은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4: 네네.
0: 아, 같은 병원에 계신. 그러면 지금 입원 중이신 건가요, 혹시?
4: 네, 입원하고 있어요.
0: 아, 입원하고 계시는구나. 옛날에 네. 15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고,
4: 네네.
0: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4: 예, 오늘 처음이요.
0: 그래요.
4: 이게 전화가 올 줄은 몰랐는데.
0: 네네네.
4: 이게 연결된 게 처음이거든요.
0: 최현주님이 혹시 옆에 계세요?
4: 예, 계세요. 바깥에.
0: 아니요. 저 일단은 제 통화는 일단 했으니까.
1: 예.
0: 같은 그 병실에 계시는군요.
1: 예.
4: 아. 네.
0: 자, 우리 5141번님이 이렇게 또 최현주님 통해서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됐고 오늘 전화 연결된 네. 게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된 거예요.
4: 그렇게 생각해요.
1: 맞아요, 맞아.
0: 15년 전이면은 아마 혹시 이제 학생 때 혹시 다니셨어요? 교회를?
4: 아니요, 성인이 됐을 때.
0: 성인이 됐을 때, 그렇구나.
1: 목숨은 네. 30대.
0: 네, 그니까. 자, 일단은.
4: 아니, 나이는. 예. 40대 후반이에요.
1: 아,
0: 그렇구나.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은 일단 선물을 드려요.
4: 네네.
0: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4: 예, 성경책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0: 아, 성경책이 받고 싶어요.
4: 네네.
0: 저희가 근데 선물 먹는 게 성경책이 없긴 한데 제가 성경책을 구해서 우리 5141번님께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고요.
1: 예.
4: 네.
0: 그 다음에 저희 있는 선물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불러볼 테니까.
4: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 네.

0: 화장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AM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1: 화장품이요.
0: 화장품. 알겠습니다. 네. 화장품 드리고 제가 성경책도 꼭 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혹시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1: 네, 아니요. 예배는 못 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네,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네.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긴 하거든요.
0: 그런 모임이 있어요? 네. 그런 모임이 있어요?
1: 네, 교회 성경책을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0: 그 어떤 그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없지만 서로들 이렇게 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책도 보고 얘기도 네, 나누고 그런 모임이 있군요. 예. 그런 모임이 네네. 있어요. 아 네네. 그렇구나. 예.
1: 네.
0: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좋아지셔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네. 이제 교회도 가셔서 예배도 꼭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1: 네네. 희망사항이에요.
0: 그러니까요. 꼭 예. 그랬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2: 예예. 예. 저 따라서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하십시오. 좋으신 네.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빨리 병원에서 태어나여서
2: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와. 할렐루야.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5141번님께 예. 성경책 제가 보내드릴게요라는 문자가 왔네요. 이런
1: 네네.
0: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성경책을 네. 잘 이렇게 전달할 테니까요. 그곳에서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꼭 만나시고 꼭 하루빨리 퇴원하셔서 네. 하나님께 가서서 직접 또 교회 가셔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옆에 최현주님께도 잘 안부 전해주시고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희빈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그 병실이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같아.
0: 이렇게 최현주님께서 예. 처음에 이제 방송 끝나고인가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2: 예, 예, 예.
0: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극동 방송을 들어보라고
2: 예.
0: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와. 지금 이분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2: 예. 와 전도왕이네 완전히 예,
0: 제가 지금 예. 오전에도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2: 예.
0: 아유 뭐 지금 성경책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4: 다들 서로
2: 와
0: 참 와
2: 야
0: 뭐 3073번님도 그렇고 3484번님도 그렇고
2: 아니 사실 네. 제가 사드리려고
0: 서로 이렇게 막 사드리고 싶다고
2: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0: 그러니까, 와.
2: 야 이게 웬일입니까?
4: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는 동안 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예. 함께 진짜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내주시네요.
0: 그러니까 예.
4: 와
0: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네. 듣고 그러니까.

0: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접 기도하실 때도 같이
1: 네.
0: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2: 예.
0: 자,
2: 와.
0: 그러면 우리가 방학이라고 문자 줬던 분
2: 예. 네.
0: 가운데서 이분한테 한번
2: 예,
0: 전화를 한번
2: 맞아요.
0: 걸어볼게요, 제가.
2: 3279번님. 일반 전화입니다. 3279번님. 일반 전화 가면 받으시면 됩니다.
0: 3279번님.
2: 예.
0: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2: 예. 3279. 예. 3279번님. 일반 전화로 지금 전화 갑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0: 전화 안 받으시네요.
2: 안 받으시네요.
0: 3279번님.
2: 예.
0: 3279번님이 저희 애청자 같은데.
2: 예.
0: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2: 예.
0: 우리가 여기서
2: 예.
0: 찬양 한 곡 듣고 나서
2: 예.
0: 제가 한번 문자창을 한번 잘 뒤져서
2: 예.
0: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2: 예.
0: 오늘 이렇게 지금 듣고 있다.
2: 예.
0: 구원 열차 내가 꼭 타고 싶다.
2: 예.
0: 가나안 땅 내가 꼭
2: 예.
0: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2: 예.
0: 샵 1069번으로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2: 예.
0: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꽁트로도 해보고 퀴즈를 내드렸거든요. 정답 가나안 보내셨던 분 가운데서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고요.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 무교라고 보내셨던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0: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0: 1336번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인 방학 중인 사람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 예. 아. 1336번님.
0: 전화 걸어볼게요.
1: 예.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336. 예.
0: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일반 전화로 갑니다.
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
1: 아, 꼭, 꼭, 꼭. 예, 1336번님,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방학생입니다. 약속의 땅. 예.
0: 우리 1336번이 꼭 오늘 받아주셔야 되는데.
1: 예. 몇 년 방학인지 어쨌든 방학생인 건 분명히 맞은데 예 일반자로 갑니다.
0: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
1: 어?
0: 전화를 안 받으셔요.
1: 안 받으시네.
0: 오늘 전화 안 받는 분들이 좀 있네요.
1: 예.
0: 자 포기하지 않고
1: 그렇죠.
0: 한 번만 더.
1: 네, 한 번만 더.
2: 한 번 더.
1: 한 번 더.
0: 화장실 잠깐 갔을 수도 있으니까.
2: 네.
1: 예, 한 번 더. 아마 이거 받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요 살아요. 이 전화 받으면 삽니다. 네. 물에서 건져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1336번님
0: 제발.
1: 예. 예.
0: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인 방학생.
1: 예.
0: 아 이분 전화 연결되면 갈 것 같은데. 아유 전화를 안 받는다.
1: 아 이런 참 오늘
0: 그러면
1: 예
0: 제가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쉬워서 이분 한번 또 한번 해볼래요. 아까 7년 방학생
1: 예
0: 주여
1: 2305번님 예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간다니까
0: 그러니까.
1: 가실 거라 믿습니다.
0: 그러니까 자 2305번님
2: 아,
0: 주여 제발
2: 제, 주여 삼창해 하나요?
0: 주여 삼창.
2: 네. 이렇게 간절하기도 그러니까. 정말.
1: 예. 간다니까.
0: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막 하고 싶네 지금. 아
1: 이게 좀 이게 메스미디어가 발달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와 이게
0: 안 받습니다. 아, 예. 안 받습니다.
1: 예.
0: 자 혹시 오늘 지금 좀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방학이다 옆에 방학생이 있다 전화 연결 지금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시겠어요? 본인이 방학생이다 무교생이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옆에 방학생이 있다 자 9640번님 시아버님 전화 전도하고 싶다고요? 혹시 지금 옆에 계시나요? 옆에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전화를 할게요. 전화를 할게요. 제가 지금 문자가 많아서 발견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요라고 하셔도 좋고 방학생, 방학, 무교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본인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1: 예,
0: 지금
1: 예.
0: 방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본인이 직접 문자를 주시든지요.
1: 예.
0: 옆에서 한번 좀 주세요.
1: 예.
0: 옆에 방학생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1: 야, 모교생 있어. 모교생 있어.
2: 네.
1: 모교생 있어.
0: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예.
0: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4301번님 전화 갑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4301번님 일반 전화.
3: 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본인이 무교 맞으세요?
3: 아니 제가 무교가 아니고요.
0: 예, 예. 옆에 있어요?
3: 저는 집사예요.
0: 예, 예 옆에 있나요 혹시 무교생?
3: 근데 옆에 계신
0: 예
3: 문상욱 선생님이
0: 누구 어떤 선생님?
3: 장애인이신데 예? 문상욱
0: 예
3: 선생님이 시각 1급 장애인이신데 기타를 너무 잘 치세요.
2: 아 예, 예, 기타리스트.
0: 예, 예.
3: 그래가지고
0: 예.
3: 제가 늘 이렇게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렇게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3: 꼭 이 새끼를 통해서 영적 기도를 하시게끔 하고 싶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시죠 문상호 선생님.
3: 네 문상호.
0: 문상호.
3: 네.
0: 시각장애인이시고 기타를 잘 치시고.
3: 네. 자, 안 보이시는데.
0: 한번 바꿔주십시오.

0: 기타를 엄청 잘 치세요. 잠깐만요.
1: 예.
0: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극동방송국.
2: 예, 안녕하세요.
1: 여보세요? 문상웅님, 예. 반갑습니다.
2: 예. 예, 안녕하세요.
1: 극동방송 가끔 들으세요?
2: 예, 요즘 뭐 조금씩 듣다.
1: 조금씩 들으세요. 옆에 계신 분 통해서.
2: 예, 예.
1: 교회를 안 나가보셨나요?
2: 예, 이제 안 나갔는데요. 이제 뭐 좀 나가려고.
1: 예, 예.
3: 예.
1: 자, 이번 기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문상웅님을 예. 부르고 계시니까
2: 예.
1: 오늘 계기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이제 아, 예. 예수님을 예. 믿는 거죠. 무교니까 처음으로
2: 예, 예.
1: 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예. 오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3: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3: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3: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3: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 아멘.
1: 아멘.
2: 아멘.
1: 문상웅님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2: 예,
1: 하나님께서
2: 예.
1: 문상웅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어도 꼭 교회 가셔서 예배도 예, 드리고 예. 교제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예. 시간이 없어서 방송 예. 끝나고 선물관에서는 전화를 드릴게요.
2: 예, 예,
1: 오늘 전화 받으셔서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예.
1: 와. 자, 우리가
3: 갑자기 네. 지금
1: 뒤늦게 막 이렇게
3: 강학생님 막 터졌어요.
1: 뒤늦게 막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요.
3: 예.
1: 일단은 다 못해도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리겠지만
3: 예.
1: 시간이 한 2, 3분 남았으니까 한 분이라도 좀 더 네. 해볼게요.
3: 예, 예, 예. 와. 예, 방학생들이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 자.
3: 예. 예, 방학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1: 뒤늦게 이렇게 좀 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오고 있어가지고.
3: 예.
1: 우리 옆에 20년 방학 동생이 있다고요?
3: 예.
1: 8813번님이 알려주셔서 우리 김혜숙님께 전화 걸고 있습니다.
4: 연결이 되지 않아. 비 후 소리.
1: 일반 전화여서 예. 이분이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3: 예. 3825번님. 김혜숙님 전화 받으시면
1: 그냥 언니한테 전화를 네. 걸어볼게요.
3: 예.
1: 언니한테.
3: 예. 받아보시면 20년 방학이라고 그러는데
1: 김혜숙님 언니한테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김혜숙님 언니.
5: 여보세요.
1: 예예 예, 지금 운전 중이시죠?
5: 네네.
1: 아 운전 중이면 안 되겠네요. 저희가 방송 아, 끝나고 네네. 김혜숙님 옆에 있어요?
5: 예.
1: 김혜숙님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언니한테 했는데
3: 아, 그럼
1: 우리 언니가 지금 운전하고 있나요?
5: 예, 동생은 옆에 있어요.
1: 동생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5: 예, 너무해.
1: 너무해 진짜. 나한테 말도
3: 아니요,
1: 없이
3: 근데 이게 너무한 게 아니고. 중에.
1: 저 김혜숙님. 김혜숙님.
3: 받으시면 돼요.
1: 김혜숙님 지금 좀 당황스럽죠? 갑자기 너무하고 진짜 예. 근데 너무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3: 왜?
1: 예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동생이 언니가 하도 좋은 게 있어서 동생을 주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3: 사실 구원은 당황스러워요.
1: 그러니까
3: 예.
1: 지금 방송에 나가고는 있어요. 너무해 이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우리 김혜숙. 김혜숙님 20년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5: 네.
1: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너무해도 오늘 하나님 그 음성을 좀 오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다시 꼭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 네.
3: 아 이번 주에 교회 나가셔야 돼.
1: 그러니까
3: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1: 하나님 부르고 계시니까
3: 부르시니까
1: 우리 김혜숙님 오늘 절대 우연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0: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좋은 선물도 저희가 마련하고 저희가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1: 네.
0: 옆에 언니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1: 네.
0: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거. 예. 네.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1: 예.
0: 예. 예.
2: 아, 시간이 없어.
0: 아, 시간이 없어요.
2: 예.
0: 오늘 뒤늦게 막 터져가지고.
2: 예. 아, 저, 예, 제가 이따 전화 다 할 거예요.
0: 제가. 문자도 뭐 뒤늦게 지금 뭐 방학 계속 오고 있습니다.
2: 예. 예. 제가 다 전화합니다, 오늘.
0: 다음에는 빨리빨리 오세요. 자, 우리 개복교회 오늘 고현 집사님과 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예.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에 비로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라. 요 말씀을 왜 쥐고 있지 않느냐 이거요. 칼빈 선생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고 신학자고 목회자죠. 그런데 내가 모든 신학자들이 칼빈 선생님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것을 왜 잡지 못했느냐고, 학문성만 쏙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우켜먹고 사느냐고. 칼빈, 루터, 쭝잉그리, 아브람 카이퍼, 요한 위슬레 선생, 이 영성이 있었다 이거. 영성이, 학문도 이제 그 바탕 위에 영성으로서 말씀하러 무릎 꿇고 책을 쓰고 메시지를 전할 때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요.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요. 내가 왜 학문을 무시해? 하려야죠. 배워야지요. 그러나 칼빈 선생님은 역시 학문과 영성이 겸비한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다. 또 5대 솔라, 칼빈이나 증근이나 루터의 5대 솔라 있잖아. 성경을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믿어야 된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로만 그게만 뭐요? 말로만. 실천을 안 했는데. 교리적으로만 얘기만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7대 운동이 거기서 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 있어? 내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야, 네 속에 내 말이 거하고 있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임재했을 때에 자유함을 얻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때 하는 거요. 목회일 때 귀신 들리고 병자가 막 할 때 목사 되면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웃지 귀신이. 사람의 말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 믿어서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없습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신비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아침에 가족에게 건네는 한마디, 또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하는 말, 이런 것 하나하나에도 마음이 담기곤 하죠. 어떤 말은 사람을 웃게 하고 어떤 말은 또 오래 마음에 남아서 힘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입술을 참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라고 하시죠.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햇빛과 바람, 또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달콤한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의 말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지쳐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속상했거나 반대로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마음에 걸리기도 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또 우리 입술에도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길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 김대환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인데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담은 오늘의 말씀 카드는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도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과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르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화요일 오늘 코너는요.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AJ 워십의 찬양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1: 네 한 주가 후딱 지나가 버렸고요. 네. 한 주뿐만 아니라 한 달도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0: 아 맞습니다. 벌써 6월이에요 목사님.
1: 네 저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네. 룻기가 딱 어울린다 하고 함께 말을 나누었는데
0: 맞습니다.
1: 근데 벌써 가정의 달 지나가 버리고 이제 오늘 이번 달부터 이제 여름이 네. 시작되는 6, 7, 8의 첫 달인 것 같아요.
0: 와 정말 시간 빠르죠 목사님.
1: 맞습니다. 벌써 이제 6월 여름이기도 하고 네. 1년에 이제 반이 지나가는 달이기도 하고
0: 네.
1: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이 유난히 더 덥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많이 더웠는데 네. 올해도 많이 덥다고 하니까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덥고 무덥지만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더 뜨거워지는
0: 아멘.
1: 그런 여름의 절기 절기가 네. 맞나는 모르겠는데 여름의 절기 여름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와 단순히 이렇게 그냥 무덥다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 신앙이 더욱더 뜨겁게 네. 이렇게 달아오르길 바라는 네.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네. 벌써 이 열기가 후끈후끈한 것 같아요.
1: 네 이열치열이지 않습니까?
0: 아멘.
1: 네. 그러니까 날씨가 더운 네. 만큼 더운 만큼 우리의 믿음도 더 뜨거워지고 또
0: 맞습니다.
1: 여름 사역들이 많이 진행하잖아요. 네.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여름 순회례도 있고 또 6월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0: 네.
1: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해져서 이번 여름 계절 여름 절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또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봅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네. 6월도 그리고 또 다가오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네. 늘 승리하시고 영육간 네. 강건하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네, 목사님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네네. 많은 분들께서 또 맞춰 가실 수 있는 또 방송 통해서 네. 성경 공부도 하고 네. 또 선물도 받아갈 수 있는 네네.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1: 오늘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0: 네.
1: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룻기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지는 거니까 오늘 문제 잘 들어보시고 또 문제도 맞추시고 또 성경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오늘의 퀴즈는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이삭을 주었잖아요.
0: 네.
1: 그 하루 동안 준 이삭의 양은 얼마인가 라는 것이 네. 이 퀴즈인데요. 좀 어렵죠.
0: 살짝 어렵네요.
1: 어렵지만 딱 들어보면 아마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객관식으로 내드릴게요. 1번 한 에바, 2번 한 달란트.
0: 네. 1번 한 에바, 네. 2번 한 달란트.
1: 그죠.
0: 둘 중에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많은 분들 혹시 감이 오실지 아니면 또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1: 네.
0: 목사님 오늘 방송 들으시면 무조건 네. 맞추실 수 있겠죠?
1: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는 신약에서 좀 나오고요.
0: 네.
1: 하나는 구약에서만 좀 나오고 하나는 부피의 단위이고 하나는 양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0: 힌트를 이렇게 주시네요. 목사님.
1: 네, 신약에서 네. 많이 들었던 거 아니고요.
0: 네.
1: 구약에서만 잘 못 들었던 단위니까
0: 네.
1: 그렇게 생각하시고 성경 보시고 또 방송 들으셔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벌써부터 많은 분들 감을 잡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답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으로 정답 남기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네.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룻기 네네. 2장 살펴볼 시간인데요.
1: 맞습니다.
0: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1: 네, 먼저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지난번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복습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간 룻이었지요. 근데 때마침 그 밭을 방문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불렀지요. 가족과 친족으로 여겼다는.

0: 라는 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루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육신적으로 보호받을 조치를 모두 취했던 보아스입니다.
1: 네.
0: 그래서 보아스를 루스는 추라고 부르는 너무나도 순기능적인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지요.
1: 네.
0: 왜냐하면 루스는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보아스는 루시 시므온에게 행한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한 소문을 이 아름다운 소문, 복된 소문, 은혜로운 소문을 내가 뭘 벌써 들었기 때문에 너는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또 보답해 주는 것은 네가 한 일에 대한 부분이므로 합당하다라고 도리어 룻을 칭찬하지요. 그리고 보아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룻을 보답과 보호로 축복하는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이었습니다.
1: 네, 이렇게 지난주 내용을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를 룻은 주라고 불렀었고요.
0: 네, 맞습니다.
1: 보아스가 룻을 내 따라
0: 맞죠.
1: 라고 불렀었죠.
0: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그 대화 속에서 룻은 보아스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고
1: 네.
0: 또한 보아스는 룻을 내 따라라고 보는 관점이
1: 네.
0: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들은 주님 저희가 주인님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관계. 보아스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룻은 지금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러면
1: 네.
0: 충분히 좋은 순기능적이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어지면 어려움이 생기겠죠. 만약에 보아스는 야 너 이방 여인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또한 룻은 아니 당신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며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역기능이 되어
1: 그렇죠. 상호 간의 순기능으로 이렇게 역할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0: 그렇습니다.
1: 부분이네요.
0: 네, 일하는 네. 사람과 주인의 입장에서도 똑같죠. 주인은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착취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는 놀면서 돈을 받을까를
1: 네.
0: 해버리면 역기능이 되지만 반대로 주인은 어떻게 하면 일하는 사람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복지를 제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라고 생각하고
1: 네.
0: 또 일하는 사람은 휴일이라도 반납하고 심지어 그 가게가 어려워지면 내 월급이라도 잠시 조금 묶어두고 있다가 그 가게를 위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면
1: 네.
0: 순기능이지 않을까요?
1: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서
0: 네.
1: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도 돌아볼 수 있고
0: 그렇죠.
1: 또 일하는 사람들과
0: 네.
1: 그리고 주인의 관계에서도
0: 네.
1: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게 됐네요.
0: 예,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1: 네.
0: 하나님과 인간관계 또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게 어떤 건 순기능인지 어떤 것이 역기능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1: 네. 네,
0: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보아스가 하는 것처럼 룻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따라한다면 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나 또는 회사에서 또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1: 네. 보아스가 룻을 네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답과
0: 네.
1: 보호를
0: 네.
1: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0: 맞습니다.
1: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네. 이 보아스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답과 보호를 나타내고 네. 있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1: 네.
0: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는 끝이라고 그냥 끝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보아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그러면 내가 이 룻과 또 나오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 그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만큼 기도하기.
1: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네. 살아가는 만큼 기도하기.
0: 네. 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너무 조금 괴리로

0: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1: 네.
0: 또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내 행동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고 살아가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바라면 믿는 만큼 행하고 행하는 만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믿음은 괜찮은데
1: 네.

0: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 삶이 조금 약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내 믿음이 약한 겁니다. 내 믿음이 강하면 그 믿음 가운데서 삶이 드러나서 이게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기 때문에 동전은 한 면만 있지 않잖아요.
1: 네.
0: 양쪽 면이 같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기도하죠. 축복 기도하죠.
1: 네.
0: 여호와께서 룻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벌써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을 통해서 룻이 보호받도록 벌써 조치를 취하죠.
1: 네.
0: 벌써.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살아갔고요. 살아가는 것만큼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함부로 말을 남발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에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약속하고 신뢰를 보여주는
1: 네.
0: 그래서 이게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벌써 일꾼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보답, 보상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면 떡을 공급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은 남이에요. 일꾼이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어야 될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삭만 줍다가 자기가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돼요.
1: 그렇죠.
0: 그런데 룻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떡을 제공했다는 것은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1: 네.
0: 뿐만 아니라 드레싱에 찍어 먹고 초에 찍어 먹게 했다라는 말이 초라는 말이
1: 네.
0: 뭐 식초일 수도 있지만 네. 드레싱이거든요. 목마르지 않도록.
1: 그렇구나. 네.
0: 떡만 먹으면 목이 맥히죠.
1: 네.
0: 네. 이스라엘의 빵은 그냥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좀 화덕에 구워낸 빵인데 한두 입 먹으면 괜찮은데 계속 먹으면 이제 목이 맥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거기에 드레싱을 뿌려주는 거죠.
1: 그러면 엄청난 호의를 베푼 거네요.
0: 그러니까 말만 딸아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네. 정말 자기의 딸처럼
1: 그쵸.
0: 내 딸이 밥을 먹다가 이렇게 목이 맥혀요. 그러면 얘야 물 마셔라 하든지 그냥 먹으면 안 돼. 국이라도 한 숟갈 떠 먹으려? 그러면 좀 목이 덜 맥힌단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드레싱에 찍어서 먹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곡식을 볶은 거, 그냥 생살 말고 곡식을 볶아서 룻이 배부르게. 이것은 식사로의 초대는요. 지금이야 우리야 뭐 식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너와 내가 친해진다라는 의미로 밥을 먹죠.
1: 네.
0: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1: 친근감의 표시죠.
0: 그죠.
1: 네.
0: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가족.
1: 한 공동체로서의 인정 같은.
0: 그렇죠. 그리고
1: 네.
0: 우리나라 말에 식구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식구. 같이 먹는 사람들을
1: 그렇죠.
0: 얘기하는 거거든요. 밥을. 그런데
1: 네.
0: 그 구약시대에는 사람을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으로 이제 독이 있는지 없는지 왕들은 확인까지 했듯이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와 나는 이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나는 너에게 무장해제를 하고 같이 밥 먹겠다.
1: 경계를 완전히 푼 상태인 건죠.
0: 완전히 풀죠.
1: 네.
0: 그것도 모압 여인인데.
1: 그렇죠.
0: 그것도 젊은 여인인데.
1: 이방 여인에게.
0: 그렇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러나 보아스는 기꺼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하나님이 보상을 줄 매개체는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보이는 게 사역이고 들리는 게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한 것처럼
1: 네.
0: 보아스의 눈에 보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God bless you의 bless를 내가 해야 되겠다.
1: 네.
0: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질 거다 라고 배불리 먹이죠. 이게 보상이었죠. 그러니까
1: 네.
0: 룻에 대한 보상은 이것이고 보상이 하나 더 남아있죠. 나오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아스는 자기 일꾼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 여인 있지. 이방 여인. 잘 봐. 잘 봐. 저 여인이 어느 라인으로 곡식을 줍는지 잘 봐. 그리고 그 여인이 가는 길 앞에 곡식을 우르르르르 쏟아놔라.
1: 오. 와.
0: 그냥 곡식이 달려있는 곡식은 뗄 수가 없어요.
1: 네.
0: 고아나 가부나 객이 뗄 수가 없어요. 떨어진 것들만 주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져 주는 건 하루 종일 주어도 많이 주우면 한 뭐 4kg, 5kg 정도 주울 수 있어요. 그런데 루스는 앞에

0: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쏟아져 있는 상태로 계속 죽는 거예요.
1: 네.
0: 계속 죽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죽다 보니까 하루 종일 주었던 이삭의 양을 한 에바라고 말해요.
1: 한 에바.
0: 한 에바.
1: 네.
0: 잘 안 듣던 측량인데 이건 부피 이야기인데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한 20에서 22kg?
1: 오, 엄청난 거네요, 목사님.
0: 네,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1: 네.
0: 쌀이 5kg짜리도 있고 10kg짜리도 있고 요즘은 잘 안 사 먹는데 20kg짜리 네. 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한 에바예요.
1: 아, 그렇게 큰 게 한 에바인가요?
0: 예.
1: 와, 그럼 양이 엄청나네요.
0: 그렇죠. 솔직히 여인으로서 20kg 쌀을
1: 그쵸.
0: 마트에 가서 사서 내가 집에 가져온다라고 잘 생각을 못하죠.
1: 네.
0: 보통 남자분이 가야 한 20kg는 어깨에 짊어지고 올 수 있는 양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양은 일반 여인들이 그 하루 동안 아무리 많이 죽는다 하더라도 줄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1: 그쵸. 2kg도 아니고.
0: 20kg요.
1: 네.
0: 네. 그러니까 그걸 짊어지고 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는 양이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보답을 내가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룻에게는 먹여주었고
1: 네.
0: 마시게 해주었고 또 그를 배불리게 먹었잖아요.
1: 네.
0: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내일 다시 올 수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갔는데 이제 며칠 양의 또는 몇십 일의 양을 여인에게 주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상을 딴 사람한테 미루지 아니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그걸 핑계치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 여인이 그 시므오에게 한 일과 또는 여호와를 택한 것에 대한 부분에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줄줄줄줄줄줄 그 가는 길 위에 이삭을 와. 부어준 거죠.
1: 네.
0: 네.
1: 정말 그 보아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0: 네네.
1: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0: 네.
1: 살아가는 만큼 기도하는
0: 네.
1: 그런 믿음이 말로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정말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걸
0: 그렇죠.
1: 체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0: 그래서 보아스의 뜻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뜻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잖아요.
1: 네.
0: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성경을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을 보지 않을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부모님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 네.
0: 워킹 바이블이에요.
1: 걸어다니는 성경책.
0: 그렇죠.
1: 네. 네.
0: 성경은 너무 멀어. 하나님도 너무 멀리 계세요.
1: 그렇죠.
0: 느껴지지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1: 생각해보면 목사님 저도 네. 어렸을 때는 성경이 참 멀리 느껴지고 네. 하나님의 존재가 참 멀게만 느껴졌는데
0: 네.
1: 부모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성경 이야기들은 참 네.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만큼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그런 것들이 정말 신앙의 유산이라 네. 생각도 듭니다.
0: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의 역할도 참 중요한데
1: 네.
0: 아버지의 역할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1: 네.
0: 육신의 아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1: 네.
0: 그리고 오해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을 아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다 공인입니다. 공인. 네,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공인들. 그러므로 우리가 칭찬받을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으시고 우리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어지므로
1: 네.
0: 우리들이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0: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리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지고요.
1: 네.
0: 오늘 한 에바만큼이나 주울 수 있는 이 은혜를 준 이 보아스,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받은 룻, 하나님의 은혜와 또 헷세드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주거니 받거니 또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사사기 시대에 쓰여졌던
1: 네.
0: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빼서 룻기라는 책으로 하나님께서 빼주신 것 같아요.
1: 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헤세드의 삶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도 맺어지길 이 시간 기도해 봅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브라운 오십의 찬양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0: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호흡과 시간, 또 네. 물질과 건강까지도 네. 결국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맡겨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0: 네.
1: 청지기.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가지고 있는 소유들도 다 그게 어떤 거든지 다 처음에는 조금 어릴 때는 야, 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내 것이 하나도 없는
0: 네.
1: 잠시 잠깐 적신 붉은 몸으로 태어났다가 그저 한 평도 채 되지 아니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 인생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그 달란트의 비유처럼 남겨드릴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창고에 나는 무엇을 지금 채우고 있는가? 뭐 이 땅에서 적금도 중요하고요.
0: 네.
1: 또 좋은 집도 중요하고 또 좋은 그런 자동차나 소유들도 중요하겠지만
0: 네.
1: 그거는 키로봤자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것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좀 자산을 좀 채워놓을 수 있는 일들 그거라면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루스는 심오에 대한 부분에서 하늘의 상급이 채워나갈 거고 보아스는 일꾼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루스에게 행하는 또 보상과 보답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요?
0: 네.
1: 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좀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과 또 들려주시는 필요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1: 맞습니다.
0: 어떻게 더욱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1: 그러면 이제 사사기 시대 때 자기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0: 네.
1: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0: 네.
1: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0: 네.
1: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네, 말을
0: 네.
1: 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오늘 하루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이 말씀 한번 좀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0: 네.
1: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키가 작거나 몸이 작거나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0: 네.
1: 내가 어떤 호의를 베풀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전혀 갚을 수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를 지극히 작은 자 옛날 성경에는 이제 소호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사람은 보답을 하거나 갚을 길이 전혀 없는 사람
0: 네.
1: 그 사람의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 주위에 또는 오늘 이제 직장에 계시면 퇴근해서 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는 직장 속에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줘야 될 사람이 누굴까? 지극히 작은 자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의 유통자로서 축복의 채널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되지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0: 네, 아멘. 정말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과 은혜의 삶을 기억하시고
1: 네.
0: 또 때마다 은혜의 소문을 내셔서
1: 맞습니다.
0: 우연과 또 마침 이야, 같은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1: 이제 PD님 네. 이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룻기를 거의 꿰뚫고 있고 중요한 단어들을
0: 네.
1: 다 지금 그냥 주렁주렁주렁 막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네요.
0: 저희가 이렇게 봄 개편하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1: 네.
0: 가장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복이라고 느끼는 게
1: 네.
0: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심이 없음을
1: 맞습니다. 아멘.
0: 믿게 되고요.
1: 네.
0: 또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다 보면
1: 네.
0: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1: 네.
0: 모두가 함께
1: 네.
0: 기도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1: 네, 은혜가 흘러가잖아요.
0: 네.
1: 내가 흘려보내죠.
0: 네.
1: 그러면 나는 손해본다, 손실이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시 또 그 은혜가
0: 네.
1: 내가 생각도 모르는

0: 사이에 찾아오게 되어지지요.
1: 네.
0: 나오미는 루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요. 그랬더니 루시 나오미와 함께 따라와요. 보아스가 루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같죠? 그러나 지나고 보면 다시 또 루시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내가 베풀면 베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금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뭐 맛을 보면 맛을 하는 무슨 간장처럼 옛날 말인데
1: 네.
0: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취하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해요.
1: 맞습니다.
0: 그게 더 기쁨이거든요.
1: 선생님 그리고 저희가 뭐 맛있는 걸 먹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보여주고 싶잖아요.
0: 맞습니다.
1: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맛을 혼자만 볼 수 없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맛을 주변에 믿지 않은 분들 또는 믿다가 방황하고 계신 분들께 꼭 그 은혜의 맛을 함께 맛보여주시는 그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 사람이 루시입니다.
1: 네.
0: 나오미가 루스에게 은혜를 전했고 그 은혜 때문에 루시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룻기 짧은 장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묵상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자기에게도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는 것이 그저 흘러흘러 넘쳐서 또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안성진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네.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그리고 네. 또 방송 중간에 이렇게 네. 퀴즈를 출제를 했었는데요.
1: 맞습니다. 네.
0: 많은 분들께서 아마도 네. 중간에 이렇게 딱 정답을 캐치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한 제가 두세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인지 네. 많은 분들께서 모두 정답을 잘 올려주고 계십니다.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네, 오늘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하루 종일 동안 이삭을 주웠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시켜서 줄줄줄줄 흘리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일반 사람보다는 네다섯 배 이상을 주었는데 하루 종일 동안 준 이삭의 양은 얼마일까요? 라는 것이 퀴즈였습니다.
0: 네.
1: 보기가 있었지요. 1번 한 에바, 2번 한 달란트.
0: 네. 정답. 바로 발표해 주세요.
1: 정답은 한 에바였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방송 중에서도 이렇게 부피에 관련된 네, 맞습니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 네, 네. 22리터 정도 되죠.
0: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쌀 20kg과 네. 안 먹는.
1: 맞습니다.
0: 와, 엄청난 양입니다. 네. 정말 이 양을 알면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1: 그렇죠.
0: 다시 한번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많은 분들께서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저희가 추첨은 방송 후에 따로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룻기 2장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 핵심 메시지 간단히 정리해 주신다면요.
1: 네, 하나님의 보호와 보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보답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유통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래요. 오늘도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보호와 보답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보아스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내 구주 예수를 홀리조이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알고 계시죠.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시죠? 그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며 우리가 바랄 다른 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 성경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질병,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죠. 그러나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좋아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 언제든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빚으시고 최고의 걸작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과 뜻을 깨달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좋은 열매가 열리겠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깨닫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내일 일어날 일을 먼저 알게 되어지면 좋은 일이 참 많겠죠. 그래서 점도 쳐보고 예언가들의 예언도 들어보고 예언가들의 책도 읽어보고 역사를 배워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연구하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의 예언서는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최고의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갈수 있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배워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여서 천국에 다 주인공들이 될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마다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계시록은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자세히 우리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계시록 흐름 전체 우리 1장은 뭐다, 2장은 뭐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장부터 쭉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은 교회와 하늘 보좌, 6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6장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 그 다음에 10장에서 15장까지는 교회가 당할 핍박과 하나님의 보호.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인데 바벨론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 멸망. 그리고 19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20장에서 22장까지는 천년 왕국과 천국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13장을 읽었는데,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는 전반부에 있는 첫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12장에서 우리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용은 천상에서의 싸움에서도 지고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졌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13장을 읽은 바로 그 전에 있는 12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그 대단한 용, 사탄,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용사들의 용사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 나가 있는 싸움해야 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방비가 되어지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준비하여서 영적인 이 성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선 것은 자신이 연속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대신 싸워줄 대행자를 불러낸 것입니다.

이 대행자가 바다를 활동 무대로 삼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이거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국가, 이 국가가 하나님의 적 그리스도 대적자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다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바다의 흉흉함, 이것은 다 세상에서 전쟁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기어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바다가 막 요동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마치 이 땅의 열국들이 싸움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도 읽어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 바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이 짐승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용도 삼일체로 존재해요. 용도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런 짐승, 즉 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용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모습을 보세요. 자, 머리가 몇이라고요? 일곱이고 뿔이 몇입니까? 열입니다. 그 뿔에 왕관이 씌워져 있고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그 모양을 보니까 짐승은 마치 표범하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자기의 능력도 주고 자기의 보좌도 주고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뭡니까? 사탄 귀신 아닙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존재인데 능력도 주었지요. 보좌도 주었지요. 큰 권세도 주었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하고 싸워서 이기겠는가?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서 싸워 이기겠는가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도대체 이 짐승이 뭐겠습니까? 짐승이. 자, 계시록 1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자, 여기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 일곱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자, 여기에 일곱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다섯은 망하고 이 적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이 백성을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 나라들이 다섯은 망해서, 자, 애굽 망했습니다. 그 다음 아수르 망했습니다. 바벨론 망했습니다. 메데파사 망했습니다. 헬라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고 있는 나라가 이 계시록에 쓰여질 때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로마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마지막 한 나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일곱 머리는 이 세상에 있었던 강대국들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적 그리스도의 역량을 역할을 하는 강대국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강대국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이 머리들이라 머리들. 이런 나라들이 모습이 어떻다고요? 표범처럼 빨라. 그리고 곰의 발바닥처럼 발처럼 그렇게 강해. 그리고 이 사자의 입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고 잔인합니다. 이런 힘을 가진 이런 이 짐승이 바로 적 그리스도요 당시의 강대국이라. 거기다가 용이 사탄이 마귀가 이들 나라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참남한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용을 경비하게 사탄을 경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역사상에 있었던 강대국으로 즉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몇 나라였다고요? 일곱 나라. 다섯은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어. 다섯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나라가 망했고 한 나라는 있는데 그 당시에 있던 나라가 어느 나라요? 로마.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애굽 보세요. 애굽.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민족이 그 성장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노동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못 낳게 할 만큼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리고 산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아기 낳으면 사례 아기 같으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모가 직접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수르 보세요.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자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오고 북쪽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완전히 피를 섞어버려요. 그리고 그저 뭐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바벨론, 유대 나라를 세 차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는 그 마지막 공격에서 점령을 하는데 그 왕과 왕자를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그 왕이 이제 성벽이 무너질 때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다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뽑는데 뭐 수술해서 뽑겠습니까? 뭐 손가락을 푹 해가지고 뽑겠죠? 그리고 세 살에 묶어가지고 끌고 갔는데 백성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뭐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임금을 그렇게 했으니까 성전 다 무너버리고 귀한 이 금들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성벽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잔인하기가 거지 없어요. 메데파사 다소 자유를 주기는 했지만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하루에 다 죽이고 그 물건을 약탈하도록 했습니다. 헬라 알렉산더의 그 문화를 따라서 모든 이 세계를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제일 동화가 안 되는 나라가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할례를 행하면 그냥 죽이고 안식일 지키도 죽이고 그래서 완전히 그 유대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헬라 사람들입니다. 에피파네스 사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상상이 안 될 만큼 헬라화에 미친 사람이라. 그리고 로마 당시에 있었던 로마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313년까지 원형극장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겨우 연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망한 나라들은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한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국가라는 공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즉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국가라는 공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는 무방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사들입니다. 전사들. 싸울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핍박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남은 한 나라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그저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런 평화가 깃들고 70년이 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본 보세요. 한때는 일본의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는요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바퀴가 시작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바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색출해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색출해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후미에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이나 그림이나 조각을 앞에 두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 사진을 그림을 침뱉고 지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지나가면 침뱉고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밟지 못하고 감히 들어서 밟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데요. 바닷가에 바다 좀 깊은 곳에 기둥을 세우고 사람을 묶어 그래가지고 이만큼 물이 오도록 그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점 바닷물이 올라오게 되어지면 올라와서 이렇게 죽도록 만드는 이런 이 징벌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만 명의 사람들을 목을 잘랐어. 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 만 명을 목을 잘라가지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 자른 목에다가 끼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변가에 딱 이렇게 해변을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꽂아 놓았어요. 한 사람은 매일 다니면서 그 바닷물을 끼얹어가지고 안 썩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인다 하는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때 참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의 그 성상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면 죽여.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참 황송해서 앞사람이 침뱉고 밟고 지나갔던 그 예수님의 그 사진을 굴어앉아서 자기의 옷으로 닦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일어나서 찬송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그리고 가면 죽어. 우리나라도 휘방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서 순교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오직 당광에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편안해서 신앙의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언제 핍박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지 언제 마지막 이 나라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미 저 이슬람권에서는 와 있고 이미 공산권에서는 지금 와 있습니다. 이북에는 더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그게 참전한다고 신경 쓰지 못할 때에 이북이 이남을 칠 것이다. 중동이 저 화해약권은 언제 쓸지 모른다. 세계적인 전이 일어나서 언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될지 모른다. 어떤 핍박이 올지 우리는 모르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국가적인 공권력으로 성도들을 저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질하지 말고 오늘 정말 십자가 치고 이런 이 사탄의 이 흉기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 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전부 자신을 구원자, 신의 아들, 주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네로는 자기를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의 아들, 온 세상의 주 네로라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도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들은 용에게 경배하게 해서 용에게. 어느 나라든지 용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용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용이 누굽니까? 옛뱀, 사탄, 마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용왕제가 지금 있다고요. 일곱 머리인데 여섯 개는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가 공산국 같은 거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얼마나 적그리스도와 같이 핍박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를 죽여도 괜찮아요. 법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데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만 소지해도 죽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한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영원히 핍박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 42달 동안 정해지는 시간만 박해를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3절, 1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돼. 그 지옥가. 그런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지 안 된, 기록된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 경배하고 안 된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지는데 환난의 시대에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생명책이라는 말이 성경에 8번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시편에, 한 번은 빌립보에, 6번은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며칠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피어 있고 또 다른 책이 피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개의 책이 있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늘나라의 호적과 같아요. 우리나라에 호적이 있지 않습니까? 호적이 있어야만 우리나라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의 호적책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책이 있는데 이 행위의 책은 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한 것, 생각한 것, 그리고 행동한 것 모든 걸 다 기록한 책인데 생명책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행위의 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의로운 자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의 죄를 다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 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책에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선진국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백성의 생명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번에 이란에 뭐뭐 사만

5만 명이 지금 학살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은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자국민에 대한 이 책임을 정말 절감합니다. 1976년 6월 27일 파리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가는 항공기가 납치되어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억류되었습니다. 승객 254명이 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 범인들은 유대인 승객을 인질로 잡고 팔레스타인 포로 12명을 석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응하지 않냐고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거리가 4,000km예요, 4,000km.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발각도 안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53분 만에 전 사람들을 다 구원해 냈습니다. 영화와 같아서 그게 진짜 영화화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납치되었기 때문에 그 국적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줬어요. 지난 4월 3일 미국 F-15 전투기가 이란 서남부 지역 자그로스 산맥에 있던 군사시설을 폭격하다가 이란의 미사일 피격을 받아서 추락했습니다. 앞에 조종사와 뒤에 있는 무기체계 장교도 탈출했는데 앞좌석에 있는 조종사는 비교적 빨리 구조되어졌습니다. 뒤에 장교는 적진 산악지대에 깊숙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자, 발에 부상도 입었습니다. 근총과 조그마한 비상식량, 칼과 무전기만 있었습니다. 2100m의 이 산입니다. 4월달에 2100m의 산은 얼음이 얼고 눈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 추위 속에서 무전도 마음대로 칠 수 없는 것은 무전 치면은 바로 자기의 위치가 발각돼가지고 이 이란의 특공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순간에 그는 쳐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칠까? 그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이란에서도 이제 현상금을 엄청난 돈을 걸고 이 사람을 잡으면 이런 상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막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산을 봉쇄해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첨단 장비를 썼는가 하면은 우리의 심장이 뛰는 박동 소리를 64km 바깥에서 들을 수 있는 장비라. 하, 이런 거 뭐 무슨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 장교의 위치를 지금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이 건져내기 위해서 비행기가 몇 대 떤 줄 아십니까? 155대라. 거기에 투입된 사람이 수백 명이나 수백 명. 그 모든 경비가 얼마나 들었냐? 2조 9천억 원. 3조 원, 3조 원.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 오는데, 아, 트럼프가 지금 허가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하면은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비, 엄청난 이 장비, 엄청난 비행기, 엄청난 사람을 넣어서 한 사람을 구원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구원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이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는데, 책임지는데, 보호하는데, 생명 살려내는데,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런 보호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고, 아, 네가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로잡혀 가고 칼에 순교 당해도 인내하라.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마지막 나라가 지금 이미 왔고 우리도 언제 경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라의 공권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것을 즉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신성을 모독할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어떤 핍박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대청로에 위치한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영락교회 051-244-2501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내가 몇 명이나 만나고 살아가는지 세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참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밝게 웃고 있지만 마음 한쪽이 사실은 무너져 있는 사람,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무리 속에 섞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친 마음을 보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나 더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결국 복음, 주님이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통로가 되어야겠죠. 오늘 이 저녁 내 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예수님의 온기가 조금씩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의 둘째 날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희주일의 찬양이었죠. 서로 사랑하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 이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분명히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무리 속에 섞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친 마음을 보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정없고 차가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시선,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적에는 문을 잠그고 지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그때는 다 복도식 아파트였으니까 문들이 다 열려있던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가끔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안 계시면 옆집 친구네 놀러 가서, 아줌마 저 옆집 시연인데요, 엄마가 없어서 여기 잠깐 있어도 돼요? 라고 말하면 우리 친구 어머님께서 간식도 주시고 우유도 주시고 장난감도 주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몇 시간이고 돌봐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글쎄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TMI를 풀어놓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참 사랑이 많았고 정이 많았던 시대에서 더 의심하고 더 뭔가 경계하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뉴노멀이 된, 너무 자연스러워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금 더 베풀고 누군가를 조금 더 생각하며 조금 더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중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 누군가를 조금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 우리가 지나온 자리마다 예수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차가워져버린 세상, 이 AI가 정말 무섭게 발전하면서

뭔가 참 이 시대가 더 차가워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예수님의 온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아, 예수님의 그 마음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담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을 지금 초대합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선물이 있죠. 김수빈 작가님과 함께하는 하루 한 장 말씀 엽서 오늘도 보내드립니다. 아, 이 말씀 엽서 너무 예쁘죠? 혹시 지금까지 100장 정도, 100장 조금 넘게 아마 보내드린 것 같은데 이 엽서를 모두 모으신 분이 있다면 와,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죠. 상큼한 레모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필요한, 아, 피곤한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레모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두 글자 외쳐주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합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브라운 어십이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0: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 하세요.
3: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6월 2일 6월의 둘째 날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그루비한 찬양으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들으셨습니다. 많은 분들 아멘으로 화답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2545님 퇴근해서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084번님도 오셨고요. 찬양 들으며 퇴근하니 성령 충만함으로 적게 됩니다. 0636님 신청곡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7121번님 퇴근길 언제나 평안입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오직 주만이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 찬양 오늘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4451번님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아나빔 뜻을 받고 싶다고 1270번님 아멘으로 보내시면 오늘 오프닝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행저질라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 어제자 오프닝에 이 아나빔의 뜻을 설명해둔 기도문이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어제 이 아나빔의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저 넘어졌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도리어 힘이 뿜뿜 납니다 하신 분도 계시네요. 할렐루야. 3963번님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텅 빈 두 손을 창조주께 들어올립니다. 아나빔 아멘. 아멘입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8월에 있을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4420님 주제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발걸음, 함께 세우는 제주로 정했답니다. 와, 오늘 오프닝 말씀이랑 찰떡이네요. 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그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애절한 사랑. 야, 다가가는 발걸음, 함께 세워가는 제주. 이 선교사역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귀한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4420님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계신데 귀한 이 사역, 이 여름에 사실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주님 위한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한 사역에 시간과 재정과 힘을 내어드리는 그 귀한 사역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6시 25분입니다. 오늘 화요일 비타민 데이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스펠 팝스 코너가 있는 시간이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이 찬양의 이야기, 또 아티스트의 스토리, 가사 묵상 함께하면서 은혜 가득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두 곡의 찬양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로 제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실 라디오 방송은 한번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듣고 또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샵 1069번으로 가스펠, 가스펠이라고 문자 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사랑하시는 행저질라 로고송 듣고 가스펠 팝스 오늘 19번째 시간 바로 만나봅니다.

웨인 왓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 CCM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죠. 스티브 그린의 찬양을 소개해드립니다. 스티브 그린은 힘있는 발성과 아주 섬세한 표현력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의 본질을 참 정직하게 전해온 아티스트입니다. 앞서 나가기보다 믿음의 본질, 이 복음의 정체성을 또렷하게 붙들은 음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세월이 오래 지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곡들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찬양 소개해드리기 전에 오늘 들려드릴 두 곡의 찬양 미리 유튜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문자 주시면 오늘 유튜브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바로 만나보시죠.

익숙한 찬양이죠. 오늘 첫 곡 스티브 그린의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들려드렸습니다. 제목 그대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결국 주님이다 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죠. 우리는 오프닝에서도 나누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얼굴들,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들. 사실 그 속을 근데 누가 알겠어요. 주님만 아시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 못할 괴로움, 고통, 아픔, 외로움, 그리고 방향을 잃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괜찮아 보이는데, 웃고 있는데 누군가의 위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찬양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용히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그 한 영혼으로 보게 해주는 거죠. 복음은 멀리 있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옆을 지나가는, 무심하게 내가 지나치는 그 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꼭 필요한 생명의 소식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At the end of broken dreams, He's the open door.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아시네. People need the Lord.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When will we realize people need the Lord?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주님.

오늘 함께 오프닝에서 묵상했던 마태복음 9장 36절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면서 기진한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가스펠 팝스, 오늘 스티브 그린의 찬양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찬양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곡도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일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가스펠 팝스 오늘 스티브 그린의 찬양 오늘 두 번째 들려드린 곡은 1988년에 유니버설 레코드에서 발매한 Find Us Faithful 이었습니다. 와, 이 곡이 저보다 한 살 동생이네요. 1988년에 발매된 Find Us Faithful. 아,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앞서 걸어간 사람들 그리고 우리 뒤를 따라올 믿음의 후배들이 함께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 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이어졌고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누군가에게 믿음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 내 말과 내가 하는 선택, 내 기도와 내 삶의 태도는 이 길을 따라오는 다음 사람에게 어떤 모습일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믿음의 길이 때로는 아니 사실 대부분 좁고 느리고 외롭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

0: 붙잡고 걸어가는 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증거로, 발자국으로 남을 줄을 믿습니다.
1: Oh, may all who come behind us find us faithful. 우리 뒤를 따라오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신실한 자로 기억하게 하소서. May the fire of our devotion light their way. 우리의 헌신의 불꽃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게 하소서. May the footprints that we leave lead them to believe. 우리가 남긴 발자취가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게 하소서. And the lives we live inspire them to obey. 우리가 살아낸 삶이 그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하소서. Oh, may all who come behind us find us faithful. 우리 뒤를 따라오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소서. 스티브 그린의 두 번째 찬양 Find Us Faithful 이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곡의 찬양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곡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문자 주십시오. 단문 50원에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1069번으로 가스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스펠 팝스였습니다.
2: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앱사의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0: 네, 6월의 둘째 날, 6월 2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붙잡고 한 영혼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붙잡고 오늘도 또 우리의 삶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자, 오늘 끝곡 신청해 주신 찬양 중에 송정미 사모님의 오직 주만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요.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아주 작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씨앗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는 늘 내 안에 거친 광야와 같은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렇게 심겨진 믿음의 씨가 마음의 광야를 푸른 숲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은 믿음의 씨앗이 크게 자라나면은요, 다른 사람의 광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작은 변화를 이루는 작은 날갯짓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날갯짓이 뭐냐 하면은요, 매일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씨앗을 받아 내 마음의 광야에, 내 마음의 외로움에 심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로 계속 물을 주는 은혜의 삶입니다. 작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앗가에.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그림은 19세기 농촌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석양의 들판 위에 하루의 일과를 마친 두 부부가 저 뒤에 보면

면 교회가 있거든요. 즉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밀레는 자신이 감사기도 하는 농부들의 그림,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전에 저녁종이 울리면 할머니는 언제나 일손을 멈추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났던 거예요. 이 그림이 명작이죠. 돈 주고 못 삽니다. 이 그림이 명작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 서서 인생이라는 걸 돌아본다는 거예요. 석양인데 그 석양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그림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산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가장 가깝게 산 사람이 누구냐?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적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태초의 빛이요 영원한 빛이신 주님 앞에 자기가 서서 그 빛으로 비추어지는 그 삶의 그림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고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평생토록 이야기하던 나그네 삶의 종착역에서 짧지만 길었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순교는 자기가 선택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이 그의 예루살렘 행을 말렸어요. 올라가면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왔고 이제 그 사명의 마지막 자리에 서서 지나온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의 마지막을 맞는 전 우주적인 종말과 다른 하나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각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도 내가 죽음으로서 인생이 끝나면 나의 종말은 온 거니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종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살았던 노사도의 확신이 있고요. 진실한 사랑에 충고가 있어요. 확신도 있고 충고가 있어요. 간단하게 바울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 독신으로 살았어요.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똑똑했느냐 하면 당시의 철학과 시대 흐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거기에 구약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 모든 지식을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죽지 않을 최대의 매인 39대의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버렸는데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몸을 추스른 후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 직전에 한 사도 바울의 유언인 거예요. 유언. 그의 유언을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간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아직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을 생각하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내 후계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요. 내가 하던 일을 어떻게 해요? 네가 해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을 응시하면서 이 말을 적을 때 사도 바울의 눈가에 아마 잔잔한 이슬방울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가 말했던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삼층천에서 하나님이 한번 그를 만나주셨어요. 저 천국에서. 그때 사도 바울이 나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주님,

평생 달고 살았던 아픔, 달고 살았던 고통.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병이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간질은 여러분 설교하다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평생 달고 살았는데 그 삶 중에도 은혜롭고 복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날 감격.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눈가에 이슬이 맺힐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인 디모데를 향한 명령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에요. 1절에서 5절에 그의 유언이 아홉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믿지 않는 이들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뭐하라고요? 권하라 그랬어요. 권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전에 한 곳 나온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똑같이 유언을 했어요.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과 바울의 명령이 똑같아요. 그 둘의 유언이 똑같아요. 뭐예요? 전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요. 세상이 왜 이렇게 혼잡하고 왜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까?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영혼 안 살려서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본문 4절입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뭘 따른다고요?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 즐겁게 하고 자기 행복하게 하고 아부하고 자기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32년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출간을 해요. 핵심이 뭐냐면 개인은 도덕적인데 그 사람이 집단 속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면 항상 비도덕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도덕적인데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만나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상당수의 정치인들을 보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까? 그런 사람 한둘 아니죠. 근데요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 참 괜찮다고 그래요. 개인은 도덕적인데 공동체에서 비도덕적이 된다는 라인홀드 니버의 진단이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공동체 속의 사람이 비도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 대 개인이 만나도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아요. 10대 청소년들이 요즘 자기 또래 아이들을 상대로 성을 사고 팝니다. 그걸 경찰에 잡히면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나는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나쁜 짓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재미로 했대요. 100년 전에는 그래도 인간이 개개인이 도덕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도덕적이지도 않아요. 심각한데 심각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난잡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세속주의 때문에 그래요.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사상들 때문에 그래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핵심이죠.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라고 부추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잘못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는 거대한 시대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라고 가르치지 않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걸 묵인을 했어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교회가 그걸 묵인했고요. 때로 부추기거나

방조하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세상이나 교회나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쫓고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될 교회도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요 세상이 이렇게 된 데는 크리스찬의 책임이 적지 않고 이걸 바꾸는데도 크리스찬의 역할이 적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형식으로 오늘 우리에게요 그 책임을 다하라고 그래요. 5절입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가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네 직무를 다할 때는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요. 나로 인해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예수님 드러내는 것보다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두려워서 물러서지 말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너희의 전부를 뭐하라고요? 크기에 쏟으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소위 욕망의 진리와 기독교 진리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나 하는 말 있죠. 그 말 뜻이 뭐예요? 네가 공부한 거 네가 다 누리지 다른 사람 가지고 간 거 아니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공부해서 남주라 그래요. 크리스천은요 남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보면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어떤 일,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 행복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희망과 감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자기의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슬픈 내용이에요. 본문 6절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여기 전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근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동물의 각을 다 뜨고 창자도 다 내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불살라지기 직전에 가장 완벽하게 드려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 그걸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순교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실제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당합니다. 죽음의 때를 알고 그것을 기다리는 슬픔의 순간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에 더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세상의 삶을 아쉬워하지도 않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현실을 담담하게 직면을 해요. 고독과 아픔이 몰려오는 로마의 감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7절, 8절의 고백을 내뱉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산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원했으면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말 진짜 중요합니다. 원했으면 가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은 부명의 권세를 아쉬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의 삶을 비참하다고 하고 그의 생을 기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는 자기 삶에 만족했고 다가올 삶을 기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왜? 열심히 사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얻는 거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본문 1절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에 대한 뭘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그 할 때 이 세상을 위해 산 것은 다 없어지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7절 8절인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나는 받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살아가는 누구라도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을 마감하는 그날 살아온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짜 크리스천답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 땅의 문화는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말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칩니다만 실제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여정에 불과한 거예요. 권력이든 명예든 아무리 강한 힘이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이 진리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 어쩌면 곧 사라질 아침 안개 같은 것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전력 투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지나가요? 사라져요. 그게 사라지지 않으면 죽음으로 내가 사라져요.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라지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남아있어도 나는 누리지 못하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영원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 속의 삶을 살 때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삶을 영원으로 준비하면 그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죽음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그 중심에 생명 살리는 게 있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의 삶을 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행복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은 영혼의 한 시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눈 깜짝할 새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시간과 영혼의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삶, 그게 눈 깜짝할 새고 그게 지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영혼의 경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 안에, 시간의 한계 안에 살지만 내일은 영원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천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시간 속의 삶에 안주하며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 속에 있지만 언제 영원으로 나아갈지 모른다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긴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긴장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적은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왜? 목사가 누구? 목사가 하는 설교는 도대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설교자는 단순히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혼으로 가고 있는 순례자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생에서의 생과 사의 문제뿐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도 이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설교보다 더 절실하고 설교보다 더 시급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설교자가 이 긴박감, 즉 자기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과 영혼 사이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면 그는 설교단에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과 영혼의 경계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간과 영혼의 경계 안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마지막 설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목사가 인지하지 못하면 강단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할 때 말장난 못하는 거예요. 설교가 준비 안 되고 이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 지가 28년이 돼갑니다. 오래 했죠. 나이는 젊은데. 그렇게 오랜 시간 설교했는데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긴장이 돼요. 처음에는 정말 긴장해서 긴장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가 깨닫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시간과 영혼의 경계에 서 있는 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는 생애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설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시간과 영혼의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젊은 분에게 한번 묻혀볼게요. 삶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100세 인생이니 아직도 생이 많이 남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생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절친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 40대 어느 날 친구가 암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아요. 이제 인생의 반 정도밖에 오지 않았는데, 그렇죠? 80인생, 100인생이니까. 남은 반의 인생을 다 살지 못하는 친구의 6개월의 남은 인생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쟤는 저렇게 빨리 죽나? 병상에 누운 친구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살아갈 미래를 누리지 못하는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일찍 그리고 허망하게 죽음을 마주해야 되는 친구의 현실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위로하고 친구와 얘기하고 친구와 아쉬움을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토록 불쌍하게 여기고 일찍 허망하게 죽는 친구보다 먼저 죽고 맙니다. 누가 더 불쌍해요? 그래도 6개월 시한부 선고받은 그 사람이 불쌍합니까? 누구의 삶이 더 허망합니까? 그래도 여러분 6개월 선고를 받으면 인생을 정리할 시간은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죽으면서 6개월 더 살 친구를 안타까워하는 그 친구가 더 불쌍하고 그 죽음이 더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다 수십 년을 더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인생에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오늘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오늘 말씀으로 자신이 시간과 영혼의 경계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하면 여러분 삶을 좀 더 알차게 살 수 있어요. 2012년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하는 이들을 위한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래도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때 스티브 잡스가 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아니오라는 대답이 계속 나온다면 지금 당신은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마지막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반복이죠. 직장 생활도 반복이고 먹고 있고 자는 것도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삶을 반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오늘은 시간 속에 살지만 내일은 영혼을 살지 모르는 경계인들인 거예요.

0: 복음의 일꾼으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죽음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건 영혼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살리는 그 일에 한시도 주저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매일 삶의 열매가 천국에 쌓여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걸 천국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표현대로 하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어도 오늘 한 일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서 사도를 같은 멋진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그 기쁨, 차고 넘치는 은혜 전부 다 받아 누리는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율법은 채점표가 아니라 길 안내이다. 하나님 없이 살지 않도록 삶의 방향을 붙들어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한 은혜는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도 이제는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겠지. 한 번에 충분히 주셔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소유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심에 만족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오늘 첫 곡.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말씀.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규칙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구나. 그런데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시험이 행동 점검이나 도덕 평가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사실상 단 하나입니다. 하루치만 거두라. 이게 전부이지요. 이것은 도덕을 시험하기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윤리를 점검하기 위한 규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찬양 오지은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그리고 포항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극동방송 전속 중창단의 찬양과 아이노스 합창단의 갈길을 밝게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루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 곁에 붙들어 두시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이며 매일 나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 자리에서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의 결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다. 아멘. 시편 54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고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돕는 자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곁에 살아계심을 여러분 느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최한성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은 이 주님만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수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으시면서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한웅재 앨범에 실린 찬양 모든 상황을 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느덧 6월이 성큼 다가와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샵 9330 문자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5879번님께서 제가 또 어느 방송에 출연하신 거 보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청자분들과 늘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격하면서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의 신청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네 줄을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6월 한 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쌍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공사장에서 건축공사 도중에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유골과 함께 꽤 오래된 듯한 종이에 쓰인 편지가 보존돼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병술년 초하룻 날 아내가라는 제목으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요. 당신은 늘 나에게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시더니 어째서 나를 두고 먼저 떠나셨나요? 우리같이 어여쁘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속삭이더니 그런즉 없다는 듯이 이제는 왜 안 계시나요? 꿈속에서라도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다. 혹여 보거든 꼭 내 꿈에 찾아와 주세요. 비록 이미 떠난 남편이 보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땅속에 묻힐지라도 남편을 향한 사랑과 슬픔 때문에 편지를 적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이런 절절한 사랑의 편지는 400여 년이 묻혀 있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듯이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 느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있어도 그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배운 것, 바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설령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의 경험과 성경의 모든 기록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며 가보지 못한 미래까지 확신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급한 상황뿐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습관이 자신에게 있든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없다면 갖고자 하십시오. 신앙의 외형만 가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최상이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기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언급된 비극적인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원하심과 뜻을 알기 위해 묻고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처럼 막연한 신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묻는 것에 답해 주시고 자신은 그 말씀을 기꺼이 행하는 관계입니다.

관계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우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웃을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선한 크리스찬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지치지도 않을 것이며 비틀거리지도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는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의 연설 일부분입니다.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는 예포를 쏘는 대신 두 번의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팔은 취침의 나팔이고 두 번째는 기상의 나팔이었습니다.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고 때가 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처칠의 믿음을 드러낸 장례 행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도 부활의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리엄 웹스터의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와 또 첼로가 잘 어우러진 아름다운 곡이었죠. Poor Often Your Knees를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노래한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누릴 기쁨과 영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살라의 곡으로 찬송가 이내와 신구세 주여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연주 음반 Because of You 중에서 골라봤고요. 이어서 밥 칼라일의 곡으로 Butterfly Kisses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아버지와 딸의 사랑을 담은 아주 따뜻한 곡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감사한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칼멘의 월시브 반 중에서 성령을 부으소서 Let the Fire Fall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는 오늘 이 저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그 선하신 빛을 비추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 33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Evening Praise. 오늘도 그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어지는 찬양은 손경민 목사님과 김정희 사모님이 함께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영성님의 시편 92편 두 곡 띄워드릴게요.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손경민의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리고 조영석의 시편 92편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무료로 사연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도 언제든 신청해 주시면 소개해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연주곡 한 곡 준비했는데요. 필 데이브의 연주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들으시죠.

필 데이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들으셨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벌써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크리스톰 누인의 영어 찬양입니다. Goodness, Love and Mercy. 주님의 선하심, 사랑, 그리고 인자하심.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지나온 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버틴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지내올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기도 하고 기대고 의지했던 이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고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우리를 그런 길들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The Universe, 강명식의 이치,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데이비드 페르푸스의 No More Night, 마이클 잉글리시의 In Christ Alone, C.C. Winans의 Alabaster Box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모래사장을 걸어온 발자국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두 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는데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그런데 어느 순간 구간을 보면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때가 바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왜 그때 나를 혼자 두셨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걸을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고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걸어왔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너무나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은 결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들쳐 업고 걸어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윌러브의 나의 피난처 예수,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허프리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비평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 대고 명박을 주기도 하고요. 신화 작품으로 풍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잘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나는 길을 알아두었다가 실수인 척 편지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요. 어떤 사람에게도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이 무리하게 굴어도 절대 비난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공격하는 편지를 받았을 땐 답장을 적어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며칠 뒤에 봐도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만 답장을 보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매섭게 몰아붙였지만 변호사 시절에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뒤에는 결단코 타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먼저 존중함으로 다가가고요. 결코 비난하지 않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비평 많이 하죠. 비판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남을 비난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면서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나?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자 보내실 곡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제 5월도 지나고요.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푸르르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시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생미꽃 위에 이슬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참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감사한 마음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길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모자란 지성과 이해가 아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이 깜깜해도 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도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로즈엠의 발걸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멀씨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여사 빨간 약의 여호와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아이빅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최정원의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실 겨울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되죠. 답답한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걱정 근심을 맡길 존재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돈이나 권력 또 명예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당신께 나와 근심 걱정을 편하게 얘기하길 기다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 걱정 근심을 기대와 또 환희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뭐 365번에 달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 같은 약속도 있으시죠.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걱정거리 또 근심거리들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마음을 먼저 뺏깁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내 근심 걱정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자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찬양들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남한의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응원의 메시지, 특별히 북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북녘 땅에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서 일을 하시거나 탈북에 또 숨어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편지나 엽서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내용을 보도된 것을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보기 소식입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논의 모내기가 한창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북쪽이라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청년 동원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노력 동원, 돌격대 등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설이나 농촌, 광산 등의 일에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0: 북한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 등지의 청년들을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심지어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 야간에도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동원이라는 이름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북한의 민심은 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철을 맞아 청년 동원과 이를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와 또 청년 동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동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와중에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네. 자, 북한 전역이 모내기 분위기라는 노동신문 보도이죠.
2: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월 25일 12-3천리벌의 농촌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한 모내기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1: 예.
2: 또 이어서 숙천군, 문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 일정 계획이 연일 넘쳐 수행되는 속에 25일 현재 군들의 모내기 실적은 60%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내기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군요.
2: 그렇습니다. 27일 데일리 NK의 황희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19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즉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소조가 모내기 총동원령으로 평행해서 황해남도 농촌 현장에까지 내려온 청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유례 없이 혹독한 모내기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2: 또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파견된 청년 동맹 소조는 농촌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학습과 지시문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고, 특별히 지난달 열린 청년도병 11차 대회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진촬영했기 때문에
1: 네.
2: 특별히도 모내기 전투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청년들을 야간에도 일을 시키려고 독려하고 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총동원을 들끄는 가운데
1: 네.
2: 예, 농촌에 동원된 청년들이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또 노동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예.
2: 그런가 하면 소조는 중앙에서 내린 야간 돌격령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청년들을 보내기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돌격령은 낮에 계획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밤에도 횃불을 켜고 보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에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현장을 이틀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들의 숙소를 습격해가지고
1: 네.
2: 다시 현장으로 끌고 나와서 모내기를 앞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야간 돌격령만이 아니라 사상투쟁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요?
2: 네. 실제로 최근 소조는 안악군의 한 청년 숙소를 불시에 들이쳐서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곤이 잡는 청년들을 깨워서 마당에 집합시킨 뒤에 원수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청년 전위가 농사전선에서 영도제의 사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사상투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좀 대단한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일해야 될 때 왜 자고 있냐 이렇게 다그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몰아붙일 때 청년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겉으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노급 형병 방침을 관철하자 라는 구호를 목 터져라 외치면서도
1: 네.
2: 뒤돌아서면 이러다 모내기가 끝나기 전에 내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을 밤낮으로 쥐었지 않느냐라는 무자비한 속도전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는 모내기를 다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2: 예.
1: 네, 북한에는 아마 이런 농업 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초중고생들이 농번기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학습기간을 가졌었습니다.
1: 네.
2: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나 군인들도 농촌

0: 봉쇄, 탈을 걷어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TV의 화면에 비춰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농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 그렇죠? 예, 예.
0: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네.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경우인가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노동 동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청년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1: 네.
0: 야간 작업에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사상전까지 벌이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1: 네.
0: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황해남도의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돌격 앞으로라고 부르짖고
1: 네.
0: 뒤에서는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낮에도 문애기 소리, 밤에는 비판서 읽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고요.
1: 네.
0: 농촌 현장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민심에 기울을 기울여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1: 네.
0: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서 인력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북한도 농촌이 기계화가 좀 진척되고
1: 네.
0: 서로 돕는 문화가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면 더 좋겠다.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구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강압적으로 무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일들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문해기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노력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는 국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을 강압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농촌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봄농사가 주는 기대감과 풍요로움을 삼천리반도 금강산 모두에서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라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도 세계 수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자위대를 나토에 파견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식 웨딩 서비스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K-웨딩 수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기술을 익히며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서 투자에 돈을 쏟느라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니사푸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70대 늦가기 박사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논과 양어를 결합한 농법 확대에 나섰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주민들이 사고 예방 명목의 통제 강화보다 절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도 세계 수주를 주도하며 조선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액화 석유가스와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 발주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관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액화 석유가스 수출 확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선박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 가능한 선박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가스 운반선과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은 모두 36척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27척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해 전체 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삼호,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잇따라 수주 실적을 올리면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일반 상선보다 건조 난도가 높고 화물 저장 기술과 안전설비가 복잡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최근에는 액화 석유가스뿐 아니라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운송 수요까지 커지면서 관련 선박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 이어 초대형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도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친환경 선박 시장 확대에 따라 수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자위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일의 본부를 둔 나토의 우크라이나 안보지원훈련사령부에 육상, 해상, 항공, 자위관 등 모두 4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부대 편성과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나토 조직에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전투 양상과 군사기술 변화를 직접 파악함으로써 자국 방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 무인전력 등을 활용한 현대전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석해 일본의 방위체계에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한국, 필리핀 등 주요 국가 국방장관들과 연쇄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자위대 파견 역시 이러한 안보 전략 확대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식 결혼 서비스 결혼 정보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한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웨딩 전문기업 유모멘트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의 한국형 웨딩홀인 더 채플 앳 사이공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웨딩홀은 한국 예식 문화의 특징인 채플형 예식장과 연회 공간 분리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식과 식사를 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식 웨딩은 결혼식 자체의 분위기와 품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연회장과 오픈 키친, 다양한 뷔페 메뉴를 도입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했는데요. 회사 측은 결혼 적령 인구가 많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형 웨딩 문화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과 K-드라마, K-뷰티, K-푸드에 이어 결혼 문화와 서비스 산업까지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 문화와 서비스 산업까지 한류의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축적해온 웨딩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이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기술을 학습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공개된 캠페인으로 아틀라스가 기본적인 패스와 슈팅부터 고난도 개인기까지 단계적으로 익혀가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 학습을 진행해 복잡한 동작을 구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상 속 아틀라스는 한쪽 발로 차는 척 상대를 속인 뒤 반대발로 공을 차는 이른바 고스트 라보나 킥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컴퓨터 그래픽 없이 실제 로봇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언어와 이미지 생성 단계를 넘어 실제 신체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구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향후 제조업과 물류,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단순한 축구 기술 시연을 넘어 인간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 투자에 돈을 쏟느라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니사 푸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니사는 주식과 투자 신탁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지만 최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생활비와 여가비까지 줄여가며 투자금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일본 20대의 월 평균 투자액은 크게 늘어난 반면 취미와 여가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젊은 층은 점심값을 줄이고 의류 구매나 공연 관람까지 포기하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사회의 노후 불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젊은 세대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형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와 자기 개발까지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 있는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고등학생 장래희망 조사에서 투자자가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투자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던 70대 여성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함정희 씨는 지난해 전북대 병원에서 간과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뼈와 혈관 등 인체 조직도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들이 기능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함 씨는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평소 생명 나눔 의사를 밝혀온 뜻에 따라 가족들이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60대 후반 보건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늦깎이 연구자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국산 콩 연구와 가공 사업에 힘쓰며 대통령 표창과 농업신 지식인 선정 등의 성과를 남겼고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삶과 나눔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뒤늦게 사연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해 논과 양어를 결합한 이른바 논판 양어 농법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각지 농촌에서는 논판 양어 확대를 위한 실무자 강습과 경험 토론, 현장 참관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데요. 논판 양어는 벼를 재배하는 논에 물고기를 함께 기르는 방식으로 잡초와 해충을 물고기 먹이로 활용하고 물고기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생태 순환형 농법입니다. 북한 당국은 적은 비용으로 식량 생산과 단백질 공급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어 공급과 물 관리, 시설 유지 비용 등 기본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과 지시만 반복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장원들은 농사일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양어 관리와 도난 방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당국이 논판 양어를 자력갱생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기술 교육이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사고 예방을 명목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작 생활과 직결된 절도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 안전부는 최근 사고방지 대책 월간 종료를 앞두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담당 지역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원들은 교통사고와 화재,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과 주민 강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생활난으로 인해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국이 실질적인 대응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땔감 부족으로 울타리를 뜯어가거나 철제 물품을 훔쳐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물건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문제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안전원들이 통제와 교육보다 실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더 나서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도도 오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양덕 17도, 평양과 안주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7도, 안주와 양덕 25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삭주와 구성, 희천은 오후부터, 자성과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계, 구성, 자성이 13도, 낮 최고기온은 강계 30도, 자성 28도, 구성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하늘에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8도, 사리원과 신계 14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사리원과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오후부터 해산과 풍산, 고성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해산 12도, 풍산 11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8도, 고성 23도, 풍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청진과 운기,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운기 14도, 무산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무산 23도, 청진과 운기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흐린 날씨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 북녘 주민들의 복음화,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 또 북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을 함께 전하면서 북녘에 있는 이 방송을 듣는 주민들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6월 3일, 오늘은 남한의 선거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며 작은 칸막이 안에 혼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귀한 한 표를 비밀리에 행사하죠. 이 짧은 순간도 자유라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작은 종이 한 장이 다시금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 북쪽에서는 이 평범한 일 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하죠. 마음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한마디의 결과가 꽤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이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모자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우리 주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남과 북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오늘의 첫 찬송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우리를 희게 맑히시는 햇빛과도 같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가 이미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쥔 하루가 된 줄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해피피치님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혈의 능력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모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화관이 뭔가? 화관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화관이로 번역을 했는데 다 탄 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죄. 이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지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침내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침내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죠. 성령님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결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찰스 와이글이라고 하는 사람 1871년에 인디애나주의 독일계 이민 가정에서 12 형제 중에서 일곱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12살 때 감리교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 노래하며 설교하는 순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이나 전도 사역을 하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침내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전원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러죠. 실망과 좌절만에 뼈저리게 번민하면서 바닷가에 낭떠러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아봤는데 네 앞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다시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때 그 받은 감동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에 이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2년이 채 되지 않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의 정착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 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이 경험한 이곳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고향 북녘땅에 대한 선생님의 기억 속의 모습들, 또 기도의 제목들까지 지난 네. 시간에 나눠봤는데요. 네. 북녘땅을, 그러니까 북한 고향을 떠나신 지는 20년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근데 황해도에서 건너는데 해상을, 그러니까 바닷길로 따라서 오시는 분들은 덜어 있었어도 네. 육지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다 보니까.
0: 맞아요.
1: 북한에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른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너무 멀죠.
1: 네. 또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게 되셨어요?
0: 그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나니까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런 귀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번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드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무슨 이렇게 바닷물에 빠지면 건부락지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고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 가지고 탈북하게 되었고 진짜 그 여정이 너무 길었어요. 교통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길가에서 자기도 했고 역전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이러면서 진짜 그저 한 20일 만에 그렇게 강을 건넜던 것 같아요.
1: 네. 거의 한 달이 걸렸네요.
0: 네네네. 집을 떠나서 거의 그렇게 걸렸어요. 거진 한 달. 그래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1: 네.
0: 무슨 장사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신매매에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마음 착한 중국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다시 새 가정을 이루고
1: 네.
0: 20년 동안 산 거예요.
1: 한국말을 못하는 중국인이었을
0: 네,
1: 거 아니에요?
0: 중국 한족이었어요.
1: 네. 네. 가서 언어를 익히신 거예요, 20년 동안.
0: 진짜 그때 그 금방 그 집에 한족 집에 갔는데 못 살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매일 울었어요.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남편한테 저러면서 우는데 그러면서 보내다나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애를 떨구겠다고 지붕에서 떨어져 본 적

0: 약을 한 줌 먹어본 적도 있고 매일 울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점점 배가 나오니까 이게 내 운명이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그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저 내 남편하고 이게 애가 나면 남편하고 살아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싫든 나쁘든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위안하고 결심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지났어요. 그러다 애가 나오니까 애가 출생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 애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 애 하나만 딱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1: 아이는 그럼 지금 중국에 있나요?
0: 네, 중국에 다 있어요. 둘이 아들 딸 낳았어요. 그래 다행히도 남편이 그 마음이 착해요. 중국의 그 한정 남자, 농촌에 사는 남자들은 마음이 다 착하고 근면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서 산 거예요.
1: 아이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진 않아요?
0: 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수송하는 중이에요. 네.
1: 나중에는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0: 네. 기회가 오면 꼭.
1: 그러면 그렇게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황해도에서 강을 네. 건너셨는데 그러면은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한 달의 여정을 사실 결단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오시기 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황해도에 계셨던 가족분들과는 그럼 인사를 따로 나누셨을까요?
0: 승인했다기보다는 그 제가 장사하러 떠난 것만 알거든요. 네, 장사하러 집을 떠난 것만 알고 이렇게 중국까지 온 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연결을 못했어요. 연락을 전혀. 생사를 모르거든요.
1: 행방불명된 줄 알고 네네네네. 계시겠어요. 네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오시면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하시면서 또 오셨잖아요.
0: 네.
1: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자녀분의 목소리를 금방 또 알아차리시잖아요. 부모님은
0: 모르겠어요. 알아차리겠는지
1: 바로 아시고
0: 네.
1: 그때의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날을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다시금 서로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이
0: 그렇죠.
1: 속히 오도록.
0: 네. 하루빨리 진짜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1: 아멘.
0: 하나님 나라가 되는
1: 아멘.
0: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1: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날이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선생님의 기도
0: 네.
1: 그리고 곳곳에서의 기도 네. 일본에서의 기도도 올려드려지고 있잖아요. 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곳에 오시기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0: 네.
1: 그 여정들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김기선 씨의 목소리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함께했던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희의 자매 소망과 그 기도와도 같이 아직도 아픔이 서려있는 북녘 땅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중보와 복음의 울림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과 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속히 볼 수 있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 날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따라 비바람이 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을 펼쳐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된 만남,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된 만남입니다. 설령 내 인생이 지금 파란만장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마른 축복의 조상인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본문 대목이 그거예요. 아들인 국무총리 요셉이 아버님 애굽 황제께서 보고 싶어해요.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들이 국무총리잖아요. 그럼 아들 체면 생각해가지고 아, 나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좀 웃으며 그럴 법도 하잖아요. 웬걸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50장이 되거든요.

몇 창세기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이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 안 돼도 되니까 파란만장하지 않고 험난하지 않고 순탄하고 평탄하길 원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쌍둥이인데 왜 동생으로 태어납니까? 그렇게 태어났지. 그러다 보니 형한테 치였지요. 게다가 족장시대인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사랑 그 모든 기득권은 다형 에세에게 빼앗겼지요. 그것을 찾으려고 해가지고 좀 몸부림 쳐가지고 좀 축복권 받는 줄 알았더니 웬걸 잘못돼가지고 야밤에 그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도망갔지요. 그리고 나서 또 브리테니커에 의하면 한 1,500km 된다는데 그 살던 부엘세바에서 무려 한 5주 동안 걸어가지고 터키 남동부 하랑까지 갔지요. 그곳에서 삼촌 만났지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했지요. 불쌍해하지도 않네. 여러분이 그랬다 그래봐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외삼촌에게 사기까지 당해요. 그먼 거리에서도 믿었죠. 야곱이 삼촌 믿었죠. 그런데 외삼촌의 탐욕 때문에 그랬죠. 또 우리 동네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합리화시키면서 사기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오죽했으면 20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밤에 몰래 도망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그렇게 당한 가운데에 야밤에 몰래 또처 자식 데리고 도망갈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까요? 안 도와주셔야 될까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웬걸 또 외삼촌한테 잡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만은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위기 넘겼다 그랬는데 또 웬걸 자기를 미워하는 예서가 군대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충격인 겁니다. 아마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략적으로 A안, B안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잠이 안 왔는지 야복강가에서 밤새껏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한두 뼈가 유골돼가지고 실은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멸했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닥쳤어도 여러분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트라우마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게 야곱입니다. 오, 자, 그러면, 아유, 내가 다리는 저로 써도, 아유, 이제 좀 괜찮게 저는 웬걸? 또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가다가 외동딸이 성폭행 당합니다. 성폭행 당한 걸 알고 성폭행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형제들이, 아들들이 싹다 죽이니 살인자가 돼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또 이, 못된 녀석이 아들이라는 게 있는데, 아, 이 녀석은 그냥 루벤은 자기 작은 어머니를 또 건드리질 않나. 아이고,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그런 야곱이. 그러니까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어떻게 나중에 축복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애는 103년 동안, 130살 동안 살아왔지만 도대체 행복한 날짜가 저 야곱에게 며칠이나 됐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 모든 만남,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위대한 야곱을 만드는 과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 가닥이나요.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었다. 그러면 좀 그런 만남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어느 승려는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사찰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경 수십 번 읽고 성경 달달 배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 물론 이 만남의 대상 잘못 만나면 야곱처럼 사기나 당하고 공동체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려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영원한 독생자마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죄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별의별 시험거리가 있고 연단이 있어서 항시 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그 사연들이 헛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것이 애굽제국에서 멀리 떨어지던 촌동네 야곱이 애굽 최고의 실권자를 축복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만 봐도 축복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바로 만나러 갔을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성경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면에서 이 바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야곱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니까 애굽 황제를 축복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축복하며 사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축복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 변하는 거 보면 인간성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간성도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본래 남을 축복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 해가 서쪽에서 뜬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뭐 한다? 붙잡는다. 여러분 일랑 배고픈 일도 없고 남이 잘 돼도 배 아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남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 붙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쌍둥이인데 곤이 태어나더니 왜 발꿈치를 잡습니까? 한마디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비한 인간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다듬어진 겁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려 한 210년 동안 과제로 남은 것을 야곱이 너끈히 해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 열두 아들 모두 열두 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걸어갔던 그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 걸어가면 밀려드는 시냇물에 다듬어지는 조약돌처럼 여러분의 인생도요, 다듬어지면서 성숙해 가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맺어야 될 열매도 맺게 하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 되니 참으로 소중해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계속 갖는 것은 연단의 용광로에서 정련되는 정금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존귀한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감옥에 가야 되고 어느 한순간 추락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세상 상식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종족별로 연구해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종족은 유대인이랍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 삼는 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흑베들레헴 흑수저 출신인데 나중에 다윗이 왕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예요?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

0: 예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변방촌노였던 야곱이 당대 최강대국의 황제를 축복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니까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켈 바르트와 에밀 브루너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만나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 조건은, 통로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불때 바람이 안 보이나 바람 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하지요? 그러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세워두셨습니다. 누굴 세워주셨다고요? 부모님 보면 아, 하나님 대신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그런 것만큼 부모들은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을 대신한 것만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입에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하고 입도 가져야 되고 동시에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가정이 존귀하고 못하고는 부모 책임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같은 부모님으로 가정생활해야 돼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계실 수 없으니까는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다음 교회의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님이건 교회의 중직자이건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 사이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요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보다는 그게 귀찮다고 휴대폰 가지고 AI를 우선 더 많이 만나요. 무슨 있을 때마다 AI 만나갖고 상담을 해요. 어느 분이 AI에게 상담했답니다. 종말론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AI의 답입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것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에 집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단들이 종말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 인공지능은 그런 이단들이 가르친 것도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대로 소개시켜주니 그걸 그대로 믿을 겁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힘들어도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지 그저 편하게 그런 거 믿었다가 여러분은 추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 존귀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지체답게 존귀한 사람답게 좀 하나님 만나며 사세요. 아니 존귀한 사람이라면 만왕의 왕을 만날 기회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 매일매일 대통령 만나는 분이다. 그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그 정도면 존귀하지요. 이러면 여러분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틈나는 대로 만나고 그래야 여러분이 존귀한 삶 살아가는 거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은 만나지도 않고 그저 세상 피조물 그런 것들에 막 만나기 바쁘고 그럼 여러분은 결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어도 헛수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신
1: 나이스만큼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저 말씀대로요 야곱이 사기당했잖아요. 사기 당한

신도 나가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거 보고 또 치매 걸렸다 그러지는 마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 당했지.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 여러분의 고난 역경 흘렸던 땀과 눈물 다 사용하셔서 복된 미래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자양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마음문 열어놓고 가져야 돼요. 이런 만남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이라.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화를 주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축복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을 보고 저주하고 속으로 잘못되길 바라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렇게 잘못되도록 하신대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지금 부르신 겁니다. 절망과 한숨이 메아리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복된 미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 사명 주시기 위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과연 내가 복된 미래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건의 과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러고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고했던 뭐 야곱 역시도 축복권 받았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이 파란만장한 사건 자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의 성향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지 이 마음을 유지시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열매 맺잖아요. 이것이 성경 상식입니다. 성경 상식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이 순간 이 말씀들은 지금 내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그거예요. 당연히 뿌렸으면 열매 맺겠지요. 해서 전능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풍성한 약속이 열매 맺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쌍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에게 먹구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인 하늘로 증발되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거 잘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닫아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씨앗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분명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데 내 마음을 확 닫아놓고 그저 내 마음 편하려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이 꽃피고 열매 맺어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일상적이고도 평탄한 사연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대신에 지긋지긋한 산전수전 겪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은혜의 생수로 인해서 광야 황무지 사막에 키와 요초가 피는 것 같은 은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된 만남,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엔 구름이 매우 많이 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차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 역시 하늘빛이 어둡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종일 대체로 흐리겠고 함경도는 맑게 출발했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짙어지겠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밤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에 5에서 20mm, 평안북도에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과 부산, 제주가 20도, 광주와 여수가 19도, 춘천과 대전, 대구, 포항이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함흥이 17도, 평양 16도, 강계와 청진이 14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춘천과 서울이 32도, 대전이 31도, 강계와 광주가 30도, 개성이 29도로 보이고요. 해산이 28도, 평양과 강릉, 부산과 여수, 목포, 포항이 27도, 함흥과 제주가 25도, 신의주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짙어지는 초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을 앤프렌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날씨에 이어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광야와

황무지 같은 곳에 피는 새싹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 자기 뜻을 대신 펼쳐 일할 사람을 뽑는 정치적인 선거인 만큼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공교회나 공교회의 지도자가 지나치게 정치에 참여하여 또 관여하여 사회에 무리를 끼치거나 갈등을 야기시키는 모습은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보기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지요. 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과 주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 모든 선거의 과정들을 정의롭게 행하며 선택할 때 우리가 원하는

하나는 정의적 사회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속한 사회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르고 공의롭고 정직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비리나 보기에 좋지 않은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곤 하지요. 그를 위해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277장, 새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정치의 개념적 정의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빼놓고는 정치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그러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이겠죠.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르고 공의로운 세상이 되어가겠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삶으로 정의한 보네포 목사님의 그 이해

와도 부합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 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다른 사람의 이해와 맞추며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정치는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265장,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231장, 새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두 곡의 찬송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자 하나님 나라가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는 데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는 잘 하셨지요?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서 가서 투표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러지는 이 선거가 그 어떠한 불협화음이나 불공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믿는 사람들로 인해 정의롭고 바른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 그 교회가 좀 높은 건물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학교는 초등학교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한 15명 정도 소주병, 맥주병 이런 거예요. 뻔하죠. 그 으슥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좀 무섭게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였는데 뛰어 들어갔어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래서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않니? 물어보니까 배가 고프대요. 그 교회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깃집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그 당시에 제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식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기억이 나요. 고기를 마음껏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표정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너희들 배고프고 그러면 교회에 와라.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과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봤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그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그 가정으로 확장된 것이 이제 또 그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그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만 꺼지지 않는다면 전도는 계속된다. 평생 어떤 사람은 한 명을 전도할 수도 있고 또 평생 어떤 사람은 10만 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심령에 대한 관심이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신제주 광염교회 강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한 핵심적인 일이 뭐냐. 자녀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시험이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 책 기초성경부 3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징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징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더 기초해서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더 이해가 되거든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큰 두 번째, 징계의 목적.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려운 환경이나 관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신앙의 본질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의 영어로 말하면 우리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요. 자, 이게 신명기 8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 쭉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2절 읽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경외할지어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하나. 8장 19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이 말은 목소리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궁극적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뭘 볼 수 있냐면 동일한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 삶을 살도록 징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고요. 가장 잘.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고 신명기 전체를 읽어보시면 그 구절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핵심이 결국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살도록 그들에게 하기 위함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도록 징계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고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또 한 시간 전체를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서 여러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만 하더라도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신명기 30장 그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많은 종교적인 의식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명령에서 이 삶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심판을 말씀하신 거죠. 신앙의 본질, 핵심입니다. 자, 그건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거 역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한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본 것처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불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십자가 복음의 삶의 한 부분은 믿음의 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십자가에 의한 삶 얘기하면 그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의 삶, 결국 그 마지막 관문이 뭐냐?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믿음에 의한 삶이 되어야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포도나무의 삶을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을 왜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30장에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와 너 자손이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곧 생명이라. 그럼 하나님의 택하는 길을 말씀하시고 이게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택할 때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 오늘날 말하면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며 운행하시고 앞서가시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되는 거죠. 징계하신 목적이 그렇게

상대를 위해 준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업이 주어지기 위한 거죠. 그걸 우리는 신명기 8장 18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바로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할 거라고 말하거든요. 신명기 30장의 삶을 살 때, 신명기 30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내십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하고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 매우 많을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100세쯤 태어났고 지금 이삭의 이때쯤이 나이가 10대였던 것 같아요. 이따 보면 알지만. 그러면 그의 나이 110, 뭐, 5살에서 120살 정도 됐으려나? 이런 나이인 거죠. 근데 그때인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곧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관계가 돼 있는 거죠. 간단한 얘기였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관계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열심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귀한 게 이거예요. 순종의 열심이에요. 지금 자식 데리러 가요. 자식 죽이러 간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 독자. 누똥일수록 내리사랑이라고 귀엽다는데. 얼마나 누똥일 낳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그 독자를 죽이러 간다니까요. 그 올라가는데 또 특별히 정말 이렇게 아들이 묻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답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잡아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생각까지 아시는데 이제야 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의 중심에 실제로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의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아, 아브라함 이런 복 받았다.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 아브라함 부부를 택하신 거죠.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택하시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태우시되 열방의 택하시되 열방의 빛으로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로 전시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예수님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세 백성 교회를 세우셔서 이 소명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모든 회복을 온전하셔서 새는 것, 새 땅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징계를 통해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얻게 하시는 걸볼수 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맹세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세 번째,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올바로 이해할 때 그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성경에 말하는 징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요점만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징계를 하나님 훈련으로 여기라. 믿음의 시험, 시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믿음의 시련, 꾸지람이라고 표현하고 채찍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라고 표현한 걸 보아도 알수 있듯이 징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요셉 애굽 생활, 다윗의 광야 생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가 우리에게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길은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근데 NIV 성경을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어려움을 훈련으로 알고 견디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훈련으로 인식하라. 그러면 훨씬 우리가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사도 야고보서는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그리고 문안한 다음에 가장 먼저 믿음의 시련에서 말하거든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부분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신앙의 신앙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훈련이요 기회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죠. 세 번째, 소홀히 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할 말씀 잊었다. 일렀을 때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소홀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환경에만 의존해서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그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제외되었습니다. 제가요, 과거에 이제 지금은 개인적으로 성도 신방을 못하는데 과거에 신방하다가 이걸 보게 됐어요. 이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환경을 가지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런 게 이제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닥쳤을 때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이거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만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으시거든요. 이 상황 닥쳤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는데요. 너무나 심각한 일은 그것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떨지 몰라도 그것은 심각한 불신이거든요. 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성도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신앙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아까 읽었던 똑같은 구절 가볍게 여기지 말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 중 하나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낙심했다고 써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이해하고 곧바로 올바른 자세로 돌이켜야 합니다. 낙심을 방치하면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그들의 불신에서 나온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처럼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다섯 번째, 인내하라.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자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반복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다윗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자는 아들이 있으리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에서 바울만 하더라도 안디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무대에 세워지기까지 10년 이상을 무명으로서 그 놀라운 예수님 만난 경험, 또 그 많은 경험들, 또 하나님 많은 지식도 있었음에도 숨겨져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윗만 하더라도 15년에서 10년 사이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빚어졌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경우도. 근데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세우세요. 근데 세워놓고 보니까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된 게 결국 30세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셉이 왕이 될 때도 30세였나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뭐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냐면 1절부터 보시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그들의 죄를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4절까지 보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바라봄으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 다수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 흩으셨다고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거기 다루는 게 쭉 보시면 그들의 그 삶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저절처럼 되면 안 된다고 쭉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다루고 있고 음행을 다루고 있고 주를 시험하는 거 불신에 다루고 있고 그리고 원망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그럼 이 시험이 뭘 말한 걸 볼 수 있어요. 성경만 시험 전체가 그렇지만 광야 생활하던 이 전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징계하신 거였다고요. 그걸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보내시지 않는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또한 시험을 보내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실제로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 삶을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삶을 살려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신 이 징계를 정말 올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한의사 김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당신을 위한 자율신경계 사용설명서입니다.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않고 깨져있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전합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용입니다. 오늘이 국민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로 휴일입니다. 어떤 후보를 뽑을지 생각 많이 하셨지요?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국민들 앞에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뽑혀야지요. 그러나 소중한 내 한 표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내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나게 하는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1645년 단 한 표의 투표 차이로 대영 제국은 올리버 크로멜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됐고요.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합니다. 1868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은 단 한 표 때문에 탄핵 소추에서 모면되고요.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나치당을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뽑힐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후회 없는 삶,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님이 95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첫 번째로 많은 대답은 날마다 반성하는 삶이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고 반성하지 않은 시간이 가장 큰 후회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조금 더 용기를 내는 삶이었습니다. 분위기에 눌려 불의와 타협하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온 날들이 두 번째로 큰 후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대답은 죽은 후에도 무언가 남기는 삶이었습니다. 삶이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며 사는 동안 세운 업적만이 세상에 남는다는 것을 95세의 어르신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산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하나님,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어느 민족 누구게나 테너 임홍균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센터. 말씀의 센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제가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저한테 방해 하나 생겼습니다. 13번을 전셋집 이사하다가 방이 하나 생겼어요. 그 방이 다름이 아니라 다락방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옛날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어지간하면 전셋집 세대로 살아요. 아이는 3남매, 4남매, 5남매, 6남매 바글바글합니다. 돌아갈 방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사한 집이 다락방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에 다락방은 물건을 꼬깃꼬깃 밀어넣는 공간입니다. 말이 다락방이지 창고입니다.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맏이라고, 첫째 아들이라고 그 다락방을 제 방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나한테 방이 생겼어, 아지트가 생겼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제 방이라 생각하니까 밀고 닦고 청소하고 썰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다 했습니다. 필요없는 물건 버리고 물걸레로 먼지 다 닦아내고 깨끗하게 썰고 제 방을 만들었어요. 다 하고 나서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여기 전구, 일본말로 다마 있죠, 다마. 전구를 예쁜 거 꽂으면 와, 진짜 캬바레처럼 내 아지트가 되겠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파란색 전구, 노란색 전구, 빨강색 전구, 고추 다마라고 그렇게 생긴, 고추처럼 생긴 이런 다마가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전구를 사러 갔습니다. 몇 개를 샀어요. 분위기 잡으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소켓에 전구를 꽂았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먹통입니다. 불이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어? 전구가 불량인가? 그래서 또 가게에 갔습니다. 생돈을 주고 또 전구를 샀어요. 또 소켓에 꽂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또 안 들어와.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질이 나,

그래서 씩씩 화난 숨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아버지가 들으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다락에 올라오셨어요. 훈아 왜 그래? 아버지, 내가 분위기를 좀 잡아보려고 예쁜 전구를 샀는데 풀이 안 들어와요. 먹통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공부는 많이 못하셨지만 젊은 시절부터 공장을 전전하는 기술자다 보니 기계와 전기에 대해서는 빠삭하신 분이에요. 한 5분 동안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저를 부르세요. 훈아, 이리 와봐라. 여기 전선이 끊어졌네. 아, 여러분, 전선이 끊어졌대. 성도 여러분, 전선이 오래되어서 혹 짐을 막 밀다가 끊어졌잖아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내가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선이 끊어져 있는데 어떤 이쁜 전구를 사서 꽂은들. 전선이 끊어져 있어. 전기가 안 통해. 아무리 비싸고 아름답고 이쁜 전구를 사서 소켓에 꽂은들 불이 들어올 리가 없죠. 전선이 끊어졌어. 불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끊어진 전선을 목장갑을 끼고 이어주셨어요. 야, 아버지가 전선을 이어주는 바로 그 순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참 행복한 다락방이 되었어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구가 나의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행복의 불이 잘 들어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기쁨의 환한 불이 들어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전구가 행복의 불로, 기쁨의 불로 환하게 불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 정상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전구가 불이 톡 꺼지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의 불이, 행복의 불이 환하게 들어오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정상이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쁜 전구들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돈도 벌어보고. 그 참 귀한 전구예요. 어떤 분은 권력도 잡아보고 이 전구를 꽂으면 불이 환하게 들어올까 싶어. 어떤 분은 공부도 그렇게 지독하게 해보고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푹 빠져 그것도 이해가 돼. 그것도 내 인생의 전구에 행복의 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지수가 조금 잘못되어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전구들을 사서 꽂았는데 왜 불이 안 들어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행복하지를 않죠? 여러분의 영혼은 참다운 행복으로 불이 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전선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전구가 50원짜리라도 불이 들어오는데 전구를 100만 원짜리 전구를 사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세상의 쾌락에 빠졌는데 행복하지를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전선이 끊어지니 불이 안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아하, 나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이 말이 창조하셨다. 그렇지 뭐 창조했으면 했고 저절로 있으면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창조하셨다고 하느냐? 내 시작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나는 저절로 있는 사람이야 인생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나는 행복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우리가 행복의 전구가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돈 좀 더 벌어올까? 전구를 100년을 바꾸어 보세요. 전선이 끊어졌다니까. 전구를 100년을 바꾸어 보세요. 전선이 끊어졌어요. 이걸 잊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 저 깊은 곳에 행복과 기쁨의 전구에 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말이 기독교 종교의 구호 아니에요. 방금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또 교회 가지 않아. 그런데 방금 이 말씀, 이어 끊어진 전선이 이어질 때 불이 들어옵니다. 그 전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게 이어져야 내 영혼의 행복의 불이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종교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전선이 이어지는, 행복의 전선이 이어지는 귀찮은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 귀찮은 일이 아니라 복된 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초대하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얘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귀찮은 일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끊어진 전선이 이어지는 일이야. 이 전선이 이어져야 너의 영혼에 행복의 전구에 불이 도는 거야. 성도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이을 수가 있나요? 다락방에 끊어진 전선은 우리 아버지가 목장갑 끼고 이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 이 전선은 어떻게 이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이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전선을 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돈으로 못 있습니다. 공부로 못 이어요. 벼슬로 이 전선은 절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 전선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선이 끊어진 것, 이유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끊어졌겠어요? 목사님, 내 인물이 못나서, 내가 사는 꼬라지가. 하나님은 그것 안 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 이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물, 여러분의 살아가는 형편, 그것 보고 하나님이 관계 끊으신 것 아니에요. 그 관계는 내가 끊었어요.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전선을 끊은 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1번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는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도 없고 가까이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은 겁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어떤 새가족 한 분이, 목사님, 나는 그다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지가 않은데요. 왜 저를 죄인 취급합니까? 여러분, 죄는 절대평가입니다. 상위 10% 안에 착하게 살면 합격이 아니고 하나를 지어도 죄인이고 100개를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야. 특별히 제가 그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성도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님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몰라라 하는 것. 그거야말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과 김대원 목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는 큰 죄지요. 그분이 납득을 했어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전선을 이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여러분, 대신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벼락을 맞으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십니다. 그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죄 없으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힘 좋은 말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고.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이 죄가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사라지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전선이 이어집니다. 그 죄 때문에 끊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선이,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행복의 불이 쫙 들어오도록, 그게 영생이에요. 하늘나라도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좀 없지만 좀 부족하지만 내 영혼 저 깊은 곳에 행복의 불이 들어와, 기쁨의 불이 막 들어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전선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목장갑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돈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피 말고는 없어요.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는 제 경험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이 고난과 시련이 아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투정해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위대한 사랑,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도 사기꾼한테 많이 당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속셈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왜 올라와 전선을 이어줍니까? 나 같은 죄인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사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왜 죽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이요, 설명이 되면 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대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되는 사랑은 그는 아마 위대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야.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여러분, 영생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세상의 아버지는 볼품없어. 내가 울고 내가 넘어져도 하나도 힘도 못 써주시는 아버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야.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영혼 저 깊은 곳에 행복의 정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이렇게 큰 사랑은 이해 불가입니다. 설명 불가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며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까지, 이까지,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얘들아, 오늘 이 설교 듣고 이제부터 시작! 너희들이 구원을 만들어야 돼. 땅을 파든지 하늘에서 별을 따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만들 재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나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나 대신 지옥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이걸 믿어라. 여러분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이 구원, 이 위대한 영생, 복된 삶을 네가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고 위대한 복음을 네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네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믿는 게 뭐냐? 얍!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기합을 넣는 게 아니고 이 위대한 사실을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 동의합니다.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저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락방에 내 아버지가 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전선도 이어놓고 소켓도 손보고 다 하셨어요. 내가 할 일은 딱 하나, 훈아 이제 스위치 올라봐. 우리 하나님이 다 해두셨어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 자리에 계시는 또 다른 대훈아, 네가 이제 그 스위치를 올려봐.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영생의 반대말이 영벌 아닙니까? 벌받지 뭐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영벌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 마음 외면하지 마시고 이걸 동의하시고 이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집에 보니까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앵무새도 키우고 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살벌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다 보니 막 이런 녀석도 좀 키워서 위로를 받으려고, 저는 뭐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보다 강아지와 고양이가 앞서면 조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집에 가면 어항이 있습니다. 열대어를 키워요. 오래전부터.
그렇다고 목사님 우리한테 속 많이 상한 모양.

양이다 고기 쳐다보고 위로받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열대어도 큰 놈이 있는데 저는 제 모탈이가 경상도 말로 제 모탈이가 조그만하다 보니까 고기도 조그만한 놈 그런 게 예뻐요. 여러분 열대어를 키우다 보면 어항에 물때가 낍니다. 물때, 때가 끼어요. 이끼도 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핏 생각하면 지 구경 잘하려고 유리 깨끗하게 하려고 청소하는 갑다 아닙니다. 이 물이 이틀만 더 있으면 너무 더러워 여기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 내가 구경하려고 유리 닦는 게 아니고 이 고기 살리려고 사실은 유리를 닦아주는 거예요. 고기는 내 마음을 모릅니다. 지 구경하려고 유리 닦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그걸 느끼느냐면 유리를 닦고 고기를 샘물에 옮겨놔야 되잖아요. 옮겨놓고 청소를 해야 되잖아. 제가 손을 긋고 어항 속에 들어갑니다. 내 손이 들어가면 전부 도망가요. 이 손은 치를 살리려는 손이야. 내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어항에 손이 들어간 것은 이 탁한 물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물로 옮겨주려고 내 손이 들어갔는데 전부 다 내빼는 거예요. 전부 다 숨는 거예요. 안 잡히려고. 뭐죠? 어항 속의 물고기가 나를 오해한 겁니다. 저 손에 붙잡히면 다 빼앗아가. 예수 잘못 믿으면 다 빼앗아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어항에 들어온 하나님의 손을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죽음의 물에서 생명의 물로 옮기시려고 내 인생의 어항에 손이 훅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려고 그 하나님의 손을 피한다고 바쁘다고 바위 밑에 숨고 수초 뒤에 숨고 저의 손에 잡히지 않는 고기는 2, 3일 뒤에 다 탁한 물에서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번 믿어보면 좋다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여러분의 영혼에 환한 행복의 불빛이 들어오게 하시려는 분이에요. 이분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항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또 안 잡히려고 그렇게 숨습니까? 이런 손에는 잡히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절양성도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콕 쥐어서 여러분을 터뜨리려는, 죽이려는 손이 아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항에 어느 날 쑥 들어온 거예요. 그 손에 부디 이번에는 꼭 잡히셔서 주님의 말씀처럼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에 환한 행복과 기쁨의 불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돼지떼에게조차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간구하기까지

0: 합니다. 이에 반해 그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작 내 삶과 내 재산을 흔드실까봐 그분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아니 당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주님을 밀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행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섬길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생명이 귀여김을 받는 참된 번영과 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온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직에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우리의 시간은 365일 24시간 매 60분 매 60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는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올 한 해 계획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봤는데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얼마나 쏟았는지 스스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가 낭비였나 되돌아보니까요. 나의 시간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낭비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먼저 쏟아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내게 주어진 권리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어노인팅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찬양 함께 나누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게 겸디 김겸필입니다. 영국의 신약학자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낭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을 세상 일에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요. 참 와닿는 말이죠. 이 말을 보면서 다시금 낭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세상은 나의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걸 낭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헌신된 삶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기 때문에 헌신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심어놓기도 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요. 하지만 오늘 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게 낭비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지 않는 게 낭비입니다. 라는 마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랑, 헌신하지 않는 시간은 결국 다른 어떠한 것에 헌신하는 시간이고 사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시간과 사랑을 다른 곳으로 흘려가지 않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분들이 휴일의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오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잖아요. 오전 6시부터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소중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하신 분들은 오늘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지나온 2026년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께 집중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러한 귀한 날로 보내시고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투표소를 방문하셔서 주어진 권리 소중하게 행사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선포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님이라고 보내주세요. 예수님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님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세요.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노래 두 곡의 찬양 함께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문자 후에는 오늘 코너죠. 아주 특별한 질문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온전한 신앙과 삶을 찾아가는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음을 찾습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1: 네, 아주 특별한 아침의 대표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죠.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 펑크를 네. 내서 너무 청취자님들 죄송합니다.
1: 아,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또 이번주에 뵙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잘생긴 PD님하고 만나면 행복합니다.
1: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6월 달을 맞이한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6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셨는지요?
2: 한 달 동안 제가 왼쪽 무릎을 축구 탁구하다가 다쳐서 한 달간 쉬었어요.
1: 네네.
2: 그리고 또 연할제도 넣고 또 재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어제 모처럼 다시 탁구를 시작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1: 네, 개운한 느낌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2: 아마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1: 네, 목사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교우분들과 축구도 하시고 탁구도 하시고 온 세대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2: 풋살을 우리 3, 4, 5, 60대가 같이 어우러서 네. 하거든요. 오. 6대 6, 7대 7, 때로는 네. 8대 8. 너무 재밌어요.
1: 그 안에서 또 서로가 또 서로를 위한 마음들도 많이 생겨날 것 같고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더욱더 교제가 활발해질 것 같아요. 세대와 세대 간에.
2: 그렇죠. 이기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네. 그 두 시간이 후딱 가버려요.
1: 너무 네. 멋지십니다. 이제 저도 기회가 되면은 저는 제가 풋살 발은 아니어가지고 탁구를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일이에요.

0: 맞습니다.
1: 오늘 국민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아주 귀한 날인데 목사님 혹시 투표하셨는지요?
0: 아, 오늘 방송 끝나고 가서 하려고.
1: 아,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마치고 가서 이제 투표를 하는데요. 오늘 꼭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0: 주권 행사 꼭 하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직접 투표소 현장을 한번 연결해서요.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남도교회 박세강 목사님과 함께 오늘 아주 특별한 질문 꾸려가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휴일 아침이어서 그런지 오늘 반응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0: 쉬느라고 그러겠죠.
1: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평소에 내가 문자 안 보내봤어요 하시는 분들 오늘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저희 주제 퀴즈 드리면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퀴즈 준비해주셨죠?
0: 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길고 어려운 설명 대신에 아주 짧은 한마디를 이제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요,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했던 이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1: 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0: 1. 삭개오.
1: 2번
0: 이 마태.
1: 과연 누구일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세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짧은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던 이 사람은 바로 이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주제 퀴즈입니다. 1번 삭개오, 2번 마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은 힌트 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레위고요.
1: 네.
0: 그리고 이분은 결국 예수님의 이제 제자가 됐어요. 12명 중에 한 명.
1: 맞습니다.
0: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딱 펼칠 때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름. 다 알려줘. 그 이름. 벌써 다 알려줬어.
1: 네, 그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은 저희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한번 읊어봐 하면
0: 나오죠.
1: 그렇죠. 이분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0: 맞아요.
1: 한번 어떻게 되지? 한번 읊조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삭개오가 먼저 나올지 마태가 먼저 나올지 한번 읊조리시면서 정답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카페 이용권 두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퀴즈 질문 한 번 더 내주실까요?
0: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길고 어려운 설명을 하시지 않고 아주 짧은 한마디를 건네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0: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따르기 시작했던 이 제자 이름은 누구일까요?
1: 네,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0: 삭개오,
1: 2번
0: 마태.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신약 성경을 펼치면 제일 첫 번째로 등장하는 성경책 이름이라고 힌트를 주셨어요. 한번 정답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는 현재 투표소 분위기 어떤지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2분 2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인데요. 오늘 투표소 현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성수 리포터.
1: 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현장에 나와 있는 유성수 리포터입니다. 저는 현재 부산진구 부산진여자중학교에 마련된 점포 제1동 제2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시각 7시 32분을 조금 넘긴 시간입니다. 투표소를 방문해 주시는 유권자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른 시간이라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0: 투표를 위해선 주민등록증과 여권, 그리고 운전면허증 등 자신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나온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찍은 사진 등으로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분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투표를 마치신 시민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면에 살고 있는 20대 직장인 김하영입니다.
0: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아, 오늘 쉬는 날이라 늦잠 자려 했는데 우리 동네가 괜찮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모자만 눌러쓰고 빠르게 다녀왔습니다. 거창한 것보다는 그냥 저와 같은 청년들 일상에 피부로 맞는 정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30 세대에도 사회에 관심이 많다는 걸 이번 기회에 꼭 보여주고 싶거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들 오늘 꼭 투표하고 남은 휴일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20대 청년분의 이 투표에 참여하는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오늘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로 가서 투표해야 되죠?
0: 네, 맞습니다. 오늘 본 투표는 사전 투표와는 다르게 주민등록진의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니까요. 국민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포동에서 유성수 리포터였습니다.
2: 네, 유성수 리포터 감사합니다. 현재 투표소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봤어요. 전포제 1동제 2 투표소 현장 연결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의 발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5798번님께서도요. 저는 사전투표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유롭게 귀한 방송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1843번님 일찍 투표하고 오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정답 보냅니다 하시면서 문자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께서도 현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3: 활기차네요.
2: 네.
3: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 인생관 자체가 상당히 건강해 보이네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주제 퀴즈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퀴즈 정답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4: 정답은 2번 마태입니다. 딩동댕.
2: 네, 오늘 정답 2번 마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어요. 우리 4239번님께서 남도교회 목사님, 피디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남도교회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3: 우리 조혜숙 집사님의 네. 정말 귀한 분입니다.
2: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목사님, 저희가 오늘 이 마태를 퀴즈로 드린 이유가 있죠. 오늘 아특문에서는 이 제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주제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3: 사실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제자도는 약해져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잘 살다가 보니까 제자도가 많이 약해졌어요. 생존 문제가 해결되면 삶이 편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따라오거든요. 오늘 제자도를 점검하면서 오늘 청취자들 저와 함께 서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오늘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빠르게 한번 오늘의 질문 드려보면서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익숙하게 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조금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 믿는다는 것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게 되죠. 나 교회 다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살아갈 거야.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스타일을 그대로 흉내내고

0: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존경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제자라고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
0: 아멘.
1: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 앞에서 마태를 향해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0: 그러셨죠.
1: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실은 성경 속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0: 다르죠.
1: 정말로 예수님을 말 그대로 따라가면서 제자된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0: 방향성이죠.
1: 방향성.
0: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인생관이 있잖아요.
1: 네.
0: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께 맞추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예수님이거든요.
1: 아멘.
0: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철학,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내 방향성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놓지 않고 예수님께 두는 거죠.
1: 아멘.
0: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이런 만남, 또 이런 사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래서 내 욕심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고, 불안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이겠죠.
1: 아멘. 우리 시대에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응답에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어요.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야 하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그 마음을 동행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동행이라고 보내주세요. 동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짐은 남도교회 박세광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4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목사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네.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 부름받은 것 같진 않아요.
1: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죠. 네.
0: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부족할지언정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부터 그 제자의 삶이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은 왜 완벽한 그리고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1: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0: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1: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죠. 베드로도 흔들렸잖아요. 아주 많이 흔들렸죠. 세 번이나 부인할 만큼. 도마는 의심을 했어요. 그렇게 3년 내내 따라다니면서. 사실 이제 예수님께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네. 야고보, 요한도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자기 욕심이었죠. 허점투성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허점투성인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3년 내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0: 아멘.
1: 그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 가시는 거죠.
0: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따라오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1: 그렇죠. 단지 두려워하잖아요. 네. 모세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이래 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했다고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두려움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더 자기를 마음을 여미고 이제 이래 되죠.
0: 아멘.
1: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를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는데 부족하지만은 그 마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죠.
0: 아멘.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1: 아멘.
0: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1: 네, 맞죠.
0: 네, 예수님께서 너가 나의 제자가 되면 좋겠어 라고 어떠한 사인을 주셨는데, 주님 제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을 향해서 목사님께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해도

0: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수없이 도망갔거든요. 주님 앞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결심해놓고 두 번씩이나 도망갔어요. 또 사역을 하면서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많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세 번 부인했어도 먼저 기다리고 계셨어요. 갈릴리에서.
1: 아멘.
0: 그리고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우통 벗고 확 뛰어들어서 다가오는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그 따뜻한 불을 켜놓으시고 생선을 구우시면서 곁에 있는 많은 제자들 앞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그 오줌말로 복권시켜 주셨죠.
1: 네.
0: 복권. 정치적인 용어가 복권인데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1: 아멘.
0: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격이 있어요.
1: 아멘.
0: 자기 부족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1: 아멘. 네. 네,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 도전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론 부족하면 넌 안 돼 라고 자격 미달이야 라고 말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이 아침 함께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 결단의 마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한마디 더 하면은
1: 네.
0: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1: 아멘.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맞잡고 끝까지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0: 네.
1: 6393번님께서요. 목사님 이 아침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렵고 약하지만 그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오늘 많은 위로와 도전 그리고 결단의 마음 함께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결단하신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동행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옹기장의 찬양 나의 삶이 변했네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0: 네,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남대교회 박세강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0229번님도 동행이라고 남겨주시면서 그 마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향한 오늘의 아특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 저희 교회 새벽기도 때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순식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0: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이팅입니다. 우리 주님 자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네, 오늘을 살아낸 아특 메시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잡으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손을 맞잡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아침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뼛대를 향하여 찬양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 함께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 오늘 제자도에 대한 내용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정리된 내용 방송 후에 보내드릴 건데요. 동행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방송 내용 정리된 이미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동행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 아침 예수님의 손을 맞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마음 많은 분들이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6588번님께서 연약한 나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4239번님, 4592번님, 3874번님, 6387번님도 동행이라고 남기시면서 그 마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선 저희 이제 마칠 시간 되는데요.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향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매우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이 아침에 극동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아멘. 저희는 이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쓰기 겸비의 김경 PD였고요.
1: 박서강 목사였습니다.
0: 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동행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선 제가 우리는 지금 이라고 외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1: 네.
0: 하나 둘 셋 우리는 지금
1: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교실을 지키는 작은 용기 방관자에서 방어자로.
1: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이 구석에서 한 아이를 둘러싸고 차가운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화가 나지만 무서워요.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이상해지면 어쩌나 자꾸 고개를 숙이게 돼요.
0: 잘못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마음.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두려움일 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벼랑 끝에 선 친구에게는 커다란

0: 구원의 방패가 됩니다.
1: 그만해. 우리 이러지 말자.
2: 그래 지우야. 이리와 같이 매점이나 가자.
3: 얘들아, 방관하지 않은 너희의 작은 한마디가 교실 전체를 바꿀 수 있단다.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용기란다.
0: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우리의 목소리, 나의 용기가 우리 교실을 지킵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무엇이 새겨졌습니까? What is engraved on your heart?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이 오늘 갑자기 초기화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멘붕이 오겠죠? 그러면 노르웨이 표현주의 작가 뭉크의 작품인 절규가 생각나겠죠. 그 많던 사진, 연락처, 메모, 자료 등 우리의 삶의 흔적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휴대폰에 기록됐던 소중한 자료가 사라질 때 우리는 삶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내 삶의 흔적이 모두 날아갔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휴대폰보다 훨씬 더 소중한 너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그 마음은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우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일상이 무너지고 삶 전체가 붕괴되었죠.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느냐?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과 17장은 네 가지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없는 일상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경고하십니다. Without God, ordinary life collapses instantly. 본문에는 상징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유다 민족 전체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죠. 그가 당하고 겪는 고통은 사실 민족 전체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도 자녀도 초상이나 잔치도 금지하십니다. 특히 잔치 미슈트는 단순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과 삶의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떠나시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얼마나 개인과 공동체의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금지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음이라가 그 이유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르그만은 예레미야의 금지된 일상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의 붕괴를 상징한다고 요약합니다. J.A. 탐슨은 결혼과 잔치의 금지는 언약 공동체의 해체를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일상이 의미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평안을 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없는 평안은 언제든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일상이 먼저 무너집니다. 병상이나 감옥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건 화려한 옛날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일상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죄악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줄을 끊어버리면 일상의 평화가 사라지는 것을 성경이 경고합니다. 둘째로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죄는 마음에 깊이 새겨진 문신과 같다고 알려주십니다. Sin is deeply engraved in the heart. 최근에 네덜란드의 한 여인이 온몸에 250군데가 넘는 문신을 지우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음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남자친구가 강요해서 새겼다는데 새기기는 쉬웠을지 몰라도 지우는 데는 몇 배로 돈과 시간과 고통이 수반됩니다. 문신은 안 새기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노예들에게만 누구의 소유인지 표시하려고 문신을 새겼거든요. 그런데 문신보다 더 지우기 힘든 건 뭡니까? 17장은 유다가 저지른 죄라고 알려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금강석 철필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는 가장 단단한 도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강석 끝 철필로 새긴 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지워지는 잉크가 아니라 레이저로 금속에 새긴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각인입니다. 이는 죄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내면의 각인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잔 칼빈은 본문을 해석하면서 죄는 인간 본성 깊은 곳에 문신처럼 새겨진 타락이라고 주장합니다. 죄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서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거짓과 분노로, 원망과 시기 질투로, 욕망과 타락으로 표출됩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레이저 각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듯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마음 자체를 새롭게 만듭니다. 죄는 금강석 철필 각인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지우고 없애며 우리에게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영원한 죄를 단번에 없애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으면 사막이 돼버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강변이 된다고 알려줍니다. Trust in man leads to desert, but trust in Jesus leads to rivers of life. 본문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받을 복을 설명하면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일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주는 안정과 풍성한 열매를 비유합니다. 의지하다 하는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을 완전히 기대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뿐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긴 나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임을 잘 알려줍니다. 사람과 돈과 환경은 결국 마르는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사막의 나무는 비가 와야 살지만 강가의 나무는 가뭄에도 삽니다. 이유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강에 닿아 있기 때문이죠.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뿌리가 어디에 내렸는지로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존경받는 구약학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 예레미야의 전체 메시지를 다루면서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알려줍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말씀은 그리고 그 믿음은 환경을 이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없으면 곧 메말라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세움을 입어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막 같은 마음은 갈수록 메말라서 죽음을 가져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어서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는 죽음의 사막에 살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열매 맺는 강변에 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레미야 17장은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God knows our deepest heart.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본성을 가장 날카롭게 드러내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알려주시죠. 여기서 거짓되다 하는 이 아코브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야곱과 상관이 있는 단어예요. 속이고 뒤틀린 인생이죠. 이 거짓되다 하는 이 아코브는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뒤틀리고 왜곡된 상태, 즉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부패한 아누쉬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썩고 부패해서 치유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조차 정확히 모른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해결자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나 여호와는 너희와 다르다. 인간은 썩고 부패한 자기의 마음도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장은 생각과 의지의 중심입니다. 레브예요. 그리고 폐부는 칼랴인데 감정과 양심의 가장 깊은 자리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동시에 살피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못 보고 숨기는 마음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감정과 숨겨진 욕망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잔 오후에는 죄는 마음속에 거하며 그 본질은 하나님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데 있다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정확히 알려주시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절 2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내도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수의 근원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9절에 마음은 병들어 있고 10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11절에 해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 문제 해결은 분석이나 인식 정도가 아니라 전적인 돌이킴에 달려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다고 속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즉 죄는 묻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의 상태를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사랑의 확증, 데모를 하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0: 오늘 예레미야 16장과 17장은 내 마음의 철필로 새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이 무엇이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죄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일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뿌리를 하나님께 옮기십시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며 사십시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6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구 부강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 소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96-884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6월 7일 주일 오후 7시 포도원 교회에서 귀국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80-282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경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 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1520년에 라파엘로가 그린 정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디케이 여신을 이렇게 상징화했는데 디케가 가운데에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선 정의는 저울처럼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치우치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칼로 단판을 지어도 좋다. 칼로 심판을 해도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라파엘로의 정의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느낌은 계속 이어져 옵니다. 지금 영국 런던에 가면 중앙형사법원이 있는데 법원 옥상에 보면 이렇게 청동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역시 똑같지 않습니까? DK 여신입니다. 한 손에는 역시 저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울이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법원 옥상에 있는 조각 작품입니다. 역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칼로 심판하겠다. 이게 바로 정의의 현대적인 모습입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꿈꿔왔고 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사회는 정의로운가? 정말 이 사회는 정의로웠던 적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얼마나 되었는가?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의 바탕이 되는 사랑과 자비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는 정의라면, 자비가 없는 정의라면 그건 사람을 단죄하고 죽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정의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정의가 사람이 만든 법전인가? 과연 정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인가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도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자비를 말씀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물론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의 밑바탕은 자비여야 한다는 것,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과연 자비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비로운 자가 되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자비로운 자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를 이어서 연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선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가치와 교훈을 배웁니다. 우선 자비하심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나의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성품이 바로 자비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착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순간 결심만 하면 자비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되다라는 말, 기노마이 동사의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건 현재 명령이라는 말은 너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날 때부터 자비로운 자라면 너는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비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너는 계속해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 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지금껏 나는 교회 다녔는데 왜 내 속에는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한 사람도 제대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비가 나에게는 없을까? 그래서 스스로 자책합니다. 자학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도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랑이 없니? 너 지금 교회 다닌다면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다면서, 왜 너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도 품어 안지 못하는 거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때마다 위축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나는 자비가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사람들을 품어 안지 못하는구나. 우린 그렇게 스스로를 마음을 아프게 생각합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내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 된 자였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 된 자녀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랍니다. 우리 속에는 자기중심성과 교만과 욕망과 정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내가 자비로운 사람으로 딸깍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가도록 주 안에 머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 그가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은 차치하고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는 굉장히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가 됩니다. 교회가 끝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와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을 따라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견습 선교사인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막 신앙을 가졌으니 두 분이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마가 요한을 거두어서 선교의 여정을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얼마나 집념의 사람입니까? 열정이 넘치지 않습니까?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고 합니다. 맹수가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마가 요한이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건너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따라가야 될지 몰라서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야반도주해 버렸습니다. 도저히 나는 이분을 따라다닐 수 없다. 그때부터 바울은 마가 요한을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말도 섞지를 않습니다. 저런 인간하고는 앞으로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년이 한번 실수한 것이니까 두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했으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데려갑시다. 그런데 바울은 손톱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설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한 사람 청년의 실수와 한 사람 청년의 잘못도 덮어줄 수 없을 만큼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금방 자비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가 목회자고 그가 선교사인데 청년의 한 번의 잘못을 한번 넓은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눈 감아주고 두 번, 세번 속더라도 한번 데려가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초창기 믿음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자기 발견을 합니다. 자기 발견한 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큰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비해서 마가 요한을 보니 마가 요한은 비방자도 아니요 박해자

나도 아니요, 폭행자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그 청년에게 한 번의 용서도, 한 번의 자비도, 한 번의 긍휼도 베풀지 못하는 속 좁은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시간이 더 지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디모데를 시켜서 마가 요한을 만나자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서야,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이르러서야 그가 품지 못했던 마가 요한 그 청년의 손을 잡고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해합니다. 평생 걸렸습니다. 한 평생 걸렸습니다. 한 평생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바울이라는 인물도 한 평생 걸린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자비롭지 못한다고 자책하거나 자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서 배워가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서 평생 동안 살면서 나의 이 좁은 소견을 조금이라도 넓혀가며 한 사람이라도 끌어안고 품 안을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한 사람을 품을 수 있으면 또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현재나의 상태를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 것이 되고 지금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지금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훗날 넓은 마음으로 껴안고 품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되어가는 것이지 이미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될것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3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라. 자비로운 자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야 될것두 가지, 비판과 정죄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비판하다가 비판하다가 계속해서 비판하다 보면 그 비판이 정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는 발전적인 개념이고 점층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건전한 비판도 하면 안 됩니까?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그러면 다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나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을 때눈 감고 귀 닫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건강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정화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은 가감없이 비판하셨습니다. 건강한 비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바세바 사건을 통해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간음과 살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에게 그 죄를 지적하게 합니다. 나단이 왕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왕 앞에서 왕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했습니다. 잘못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앞에서 두 말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돌이켰습니다. 중요한 건 그다음 이후에 나단의 태도입니다. 나단은 그날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의 죄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판입니다.
이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비판입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서 장난으로라도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어디에서 상처를 받는가?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미숙합니다. 어른들의 성품도 잘 모르고 그 집안의 분위기도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른들에게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의 지적을 받고 금방 고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들추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얘 너는 시집 왔을 때 네가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비판이 아니고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그냥 미우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초창기에 잘 몰라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공동체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범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책망을 듣고 잘못된 걸 깨닫고 고쳤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입다물어 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들추어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너 과거에. 그게 비판입니까? 우린 그걸 정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이 미워서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비판, 우리는 그 비판의 주인공이 되어서 안 됩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상황이 어떻습니까?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물이 없는 상황이라면 물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해야 됩니다. 어떻게 물을 구할까요? 이 광야에서. 땅을 팔까요? 땅을 파사니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해서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물을 위해서만 서로 의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을 빌미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물의 문제는 지렛대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냥 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냥 싫었습니다. 물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비판입니다. 이것이 정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나 걸리기만 해봐. 하나 나에게 꼬투리가 잡히기만 해봐. 우리는 그렇게 비판과 정죄의 대열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물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들추어내면 안 됩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비판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비판하기 전에 자기 점검을 먼저 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지, 너 스스로를 살피고 가다듬고 말씀의 거울에 너를 비추어보고 혹시 너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라. 그 말씀입니다. 자기 점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구약에서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139편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원수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자기 점검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악하게 하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가?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못할 말을 쏟아내는데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크게 잘못한 게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타인을 허물하기 전에,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는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태도,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자비로운 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두 가지 하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용서하라. 두 번째가 주라. 자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해야 될 것 두 가지, 용서와 베푸는 겁니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 나는 용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일인데, 저 사람은 나에게 사과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는 끝까지 저 사람을 목을 조르고 괴롭히겠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맺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미움이라는 감옥.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를 저주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내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난 유일한 작은 창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미움이라는 창문으로만 세상을 보고 그 창문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이 말씀은 상대를 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나를 위하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라, 아폴리오라는 말씀,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아폴리오, 상대를 풀어주라는 말씀 이전에 너 자신을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라는 말입니다. 너 자신을 보이지 않는 창살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횡보하다가
자신에게

0: 백다네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너 왜 돈 갚지 않느냐고. 그의 멱살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를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죄인이고 탕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용서해서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원수 맺고 살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그 헛되고 헛된 시간 속에서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보다 더 생산적이고 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일을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셨지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물질을 줘라, 시간을 줘라, 너의 재능과 능력을 줘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걸 주라는 말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혹은 물질을, 혹은 시간을,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베풀고 주라는 말입니다. 이건 호혜적이지 않습니다. 상호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왜 그냥 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돈 주고 산 적이 있습니까?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 주세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필요한데 이 돈을 드릴 테니 예수님의 피를 주세요. 그래서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비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비를 베풀 때, 사랑을 줄 때 거저 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용서도, 거저 주는 것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도 처음부터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비로운 자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자비로운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뉴스를 보다 보면 걱정이 앞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참 소중하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 마음 그냥 간직하지 마시고 기도로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아직 소망을 찾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은 이 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동부교회 양효수 목사입니다.
0: 목사님, 이 직장인들이 야근하기 전에 저녁 먹으러 식당 가면 종종 벌어지는 재밌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1: 아마 야근을 앞둔 저녁 식사겠죠? 피곤함을 달래줄 든든한 메뉴를 고르느라 아마 다들 고심을 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각자 먹고 싶은 음식 주문하느라 바쁘죠. 저는 김치찌개요. 나는 된장찌개. 여긴 해물 순두부가 맛있어. 아, 그럼 저도요. 제육볶음 취소하고 순두부 할래요. 이 식성도 다양하고 좋아하는 것도 제각각입니다.
1: 뭐 사람 입맛이 다 다르니까 이 메뉴를 통일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그런데 묵묵히 주문을 받으시던 식당 아주머니가 결정적인 조언을 던집니다. 아, 저기 지금은 설렁탕이 제일 빨리 되는데요. 아, 이 순간 바쁜 야근을 앞둔 직원들이 마법에 걸린 듯이 모두 뽀얀 국물에 설렁탕이 간절해집니다. 어찌나 의기투합이 잘 되는지 한 목소리로 아줌마 여기 설렁탕 통일이요.
1: 아마 먹고 싶은 것 그것보다 제일 빨리 나오는 게 최고의 메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분초를 쪼개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의 짠한 삶의 단면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빨리 나오는 음식에 순간에 마음을 모으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일에도 이분들이 한 목소리로 동의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와, 참으로 위트 있으면서도 뼈가 있는 귀한 묵상 내용인 것 같아요.
0: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선거 열풍에 휩싸인 한 달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그 결정의 날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선호하는 후보도 다르고 각자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선택하기 마련이죠.
1: 그렇습니다. 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이니까요.
0: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야근 앞둔 직원들이 설렁탕으로 대동단결하듯이 누가 이 나라와 국민을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참 일꾼인지 복음 전파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 곰곰이 살펴보고 또 기도로 선택하는 일 이 하나만큼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네요.
1: 아멘. 아, 각자의 선택은 다를지라도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큼은 국회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성숙한 국민이 되기를 이 아침에 소망합니다.
0: 알렐루야! 크룩스가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